0: ཁོ་རམོ་ཚ་ཚོང་གག་ན་ནར་བཞིན་ཡལང་གག་ཚོན་ཚན་ཨོ་དེ་ནི་ལ་ས་ཁལ་དེ་བདེན་ཅིག་མན་བེ་ནི་ཡོན་ན་ཨ་རི་བཞི་པ་ཡམ་བི་ཨ་རི་དེ་རང་གང་ཁར་གི་པ་དང་འཛམ་ལང་ཡོང་ཅན་ནི་ཁོང་རང་གོང་པར་བ་ལང་གང་ཁར་གི་པ་ཅ་ཡི་ཉན་དེ་ར་ད་ཏོང་ཡལང་དང་ཡ་ཟག་དེ་བཞིན་པོ་ཚ་ཚོ་ཁན་འཇམ་ཅིག་ཅ་ཅ་ཁོ་དག་གི་ཚི་ཇུ་ཅན་ཡན་ན་ 中国的特色南格尼巴顿有比中国门特的塞顿前母娘的前提成立过来说投票节他们开盆松中等咱们的协力等配置来跟他同期了多会等习近平不是一起有了杰克尼克和投票前节中国等亚龙卡路新疆的尼基主任德波吉不下去了你的那中国人格尼巴顿的塞顿娘的前述出尼巴的不同人有了但是杰克马龙的生产前人中心有的 主席习近平给东比过来说集中给中国呢短期用处及经营罢等过来说欢迎中国将尔杰克所说而且撒空恰不尔等人力瓦西的财务需要比过来说投票给杰克等配置生着什么杰克的给中国的得了短程情报学进有了把这是上部龙儿的一这个比投进去恰是了环球这个也给人节目马克思佩里斯一些节的主席习近平给东比塞顿前母娘的节别生投影配置来跟他通话等 过来说中国前某些呢经济的经济人了第一个塞顿娘的前述经配置卡数三段能有了前述的呢过来说就中马路的集中等提升东西都该进行一笔我自己每个人车上签约接近内部的动作不是热要真有了阿拉伯家克南这集中一千亩十万亩三一些节的你那里忙比阿拉伯家克塞顿娘的前述出席不是热要需要了第三个等过来说娘的来给不到东西我从那里长等等零天节接近这两个别人那个跟你是有了 中学界人都很得感情的主席习近平就断臂过来说集中给中国呢娘的娘的个忙些需要比我从咱们投学了娘的姐姐起码的大部分东西配置兄弟配置整理节目里的了盘托不学习费用透明塞顿等中部团组织三十多把塞顿的那顿钱给吧布拉德里波德斯一些节的你中国门特的塞顿娘的出了你这几年半段不是热要学习有了中国呢当时给过来说环球人一碰感情性一把等 中共编辑及逻辑的那学等等你们这中共学习及马斯尔贝尼梅了马斯尔贝尼梅了等等你做马斯了中共等费浪个娘的冷冷冷的呢中共恰是及恰是更用斯的门通巴等费浪个家可能个及环球恰是了等你贴图学没了你中共内政学比人家恰空学梦娘的了还将多层情报学进有了而且可能不满你单独呢你从年的路了中共学生主席家可进跟可进一笔中学界内政等跟着路的 塞顿娘的前述的经济美不是非常同频配置学习学习人了而且其过来说投学家可不及他们配置关键的用不是也其等而个黑将所及人了而是深圳的加盟环节等而加可深圳投资人跟托他们心情吧也历山的一股拿土服一些人中国呢塞顿家可不及内政看出及经营巴顿没事过来说配置等战统等差了有比中国和他给动作比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 양치를 조시 자급 증감시지 돌능 전부 태무니 아름 양도 조건 자급 응아시 리콩 총리 예습 쳔퀴바 하니 아부 아쿠라이 셰지레 다티 제치그니 부담범은 비진지 그서데 자급 진 양디 속니테 비슨토인 페이지라 캡쇼진 요피 종기 리콩 조시 자급 증감커진 하정께 쳔보레레 다티 그서데 자급는 속튼 리르등 니콩 자급 쳔부 쳔버마슬 대덕 마그진 님자추 총라 제쳔보시 임비 잠릉가 나밥 자템셰비 워크 쳔보르단 바등 중김 제유 진패름 초드 멈터드 네트진이 반도프 장이리레 잠부비 환주직 바바 오스턴 무왕게 입셰지레 세든 냠디 쳔순나 쳔잉 담비 쇼망 리스트 고마시 바등 주시 시진핑기 돈비 세든 냠디 쳔무 비슨 토인 페이지 등 세든 쳔보르니 냠디 코퍼 스킨덕 동기 시바디 세든 야쿱 디 흑사르투 등 페이지 지 쇼서 쵸퍼 스킨덕 동 타블라 야쿱 소소니 요송라 간송 등 망수 데치 쳔트럭 동 타퍼 마슬 FTGG 지리인비 야쿱남 Tamang Peji Jim Perum Chula Ngalin Dibar Shkirtib Shidi. Fehlang Jakob Tsabi, Jachi Gula Shu Thobshuk Jakob Tsangmar Donjian Gachin Dana.
1: Yemen Siljong Shu Chi Tsib Jachin Nyam Shagir. Khusi Jakchi Chi Nyantara Mantag Tsongkak Nyantam Dang. Yemen Siljong Maga Chin Jim Tish Denshi. Zuba Pru Langba Masal Tsongkak Tabchi Janasa Pelin Langchin Tsongzim Shi. Khusi Jakchi Chi Yemen Nawjik Ki Tsongzim Shilu Jirsi Chani Tsongzim Shiba Masal Thujik Ki Lahuchi Shangchin War Khungcho Shi. Yemen Siljong Ki Tatung Siljong Maga Gyarta Darub Shibshin Ochi Sar. 호세 정치 쇼치 년들 세적 배디 세기르 디야 막도는 거초치 카테산네 예문의 넘친 잠노치 소디의 잡초를 먹고 더럽 사클이나 아무근베네 데유다 먹고 타이 세상 첸당 홍해 잠치 니스르요비 호테다 상첸니 타르초 동지 디인세르
0: 산이니 세다나 예문제 호세 정치 비 집정니니 사적 배도네 디비 최초 셰브진능 소다 아랍적 남지 예문 상친의 분들라 괄굴 통업자당 예급신득게 호세 정치 비전서바 예하야 살리야이 전총주의 년주 자름 덕 사적 배로알리 소다 아름 카먹건 탐정 남지 에프 조앙아 등 초동 얻덕 젠치 예문 론읍 크제 타이즈 상친 등 샹흐르 크제 말리부 상친 총머른 잠지치 호테다 상친 데브진 납숙지 지파 상친 등 사다 상친 아므란 상친 하지 상친치 서와능니 멘들가이 파리 집존드 공개년다 등버 Kargul te tiglar gul mepra rangir manjuk tachli inshib jo yula. Nyechir khusi tigchi pi sejong makhung la pargul khi cherib tangwa tang chabchig. Yemang zhong la jabchub shenkun, soda arum chotog ni gugdum shaji chabchuk shibar yula. Yemang sejong makhung tang khusi tigchi pshokkig ni ki, cib jenin soso nev dekham shibar tar. Khusi tigchi ji denin, tsomir sakit tang ni pin tabji ramjin dambi tiki chongchir mukhab zansong shibar yula. Khusi tigchi pi cib jekchi nim shajir, chokpa dir dar gabi cik simnin cirgun gobzik ba niv zong. Yemen nabshuk jebchili ngin yung jebzhe ma vjertung ngabja laka sacha ghangu tabdi yu sere.
1: Filipin chonjim nyanshtuk bi cij jing nyan shi gira. Filipin chi bala vang shangchi na nyan dabji cukong ni jachi la jizang khila meshchun shong shti. Ma donjig jenam da khurwa dang. Jen yang ma jiksim lan jachi shong shang. Ma shesim nyan kali tar sere. Filipin chonjim nyanshtuk bi cokchu marni sarnya shong bi wambu shechi yu la tatung matata cokshib shi jing wajivtan. Filipin nyanjur ji bebi ni cittar na Мэв дятан сони юбин дэчил дэзэн дэ, хтилгүй чунчир, маңи лааны ламла чэ дэ, цэр гэнян, кулан чундал нэнжэм чэ цукунны мэрэн барвар чэл. Филиппин цунжэм нэнштог бэй чавжэг шэ бэй нярэй лэ гуан бахтарна, дэчил дэзэн дэр мэштюна цавчэн пунды. Нянкунам ба, тэнды шог бэй санжэр вшэ цар сун. Лэ цэнды сомжэг ба ламу цу дан, сомжэн ган кэрва сонам цэрэн дан хуафтэн чэ цу му хэл, штаклва дуржи цэрэн.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임지중 레이트링 상큼라이트나 와르컴딘 손이나 남커스동 동딘 여더 무식게 세르장 컨오케 레이트링 추 카성케 따디는 거 와르컴딘 접터는 랑싱게 사참멍 제히네 손이나 지 처럼하고 카나나 영어 지 처럼 삼슨 밥진난다 마치 뜨거치 좀 밥진난다 네다근 암식인 저런데 요캄 대체가 두버간 손이나 아주 와르컴드가 암식인 저런데 동도다 등 이슈가 야만 뎀달스 세컨드 와르컴디 니퍼던 뎀드 데인지 크숑다니 자브조라 땅토데 준다인 하쟁을 같이게 답처터는 레추 녀마다 저런 컨딘 손이 다른 조라 영어랑 성대지 천밥진한다 따뜻한 밥진한다 된다가 남식 혼단다 옥대쟁이 도보르가 니프트 더게 속에 진힘도 드가인 아 대진 도르는 사촌의 손이 나인 하쟁을 같이게 다섯 퍼대라 주 다 와르컴데 손이 로르다 차르카온 진한다 콘세크노 지 뜻한 밥진한다 된다가 남선데 오케 테마 주 와르컴데 손이 좀 어쨌든 게라 지금 밥신다 지금 망니 된초 뜻을 통 총화가 다 통화가 능데 주 차로한다 천마치 바 그런 밥진한다 이런 밥진한다 너무 남신 너무 오진 게 차도가 진짜 하정 용타게 되는 제도 용건의 와 근데 같이 결단하는데 송수점 답샤고 어떠지나 되는 같이 디코르게 진희장가 지나만 거쳐서도 대표해 동의나 항적시다 등의 참참도 신 말은 게 체크하르다 등의 담모다와라 속아인 신 말은 게 된초 년칸도 길다 등 제도 갈라라 속아인 단이 신 말은 게 아니빠이나 다치부 신어라 로동 된초 천바가 카르라 속아게 예선데 임처럼 말은 게 선바이나 년카 전부 매비 체도라 속아다 니프르다 거기와 쇼나 안데 촌이나 체급 저징게 쇼데 그렇게 비무 그게 그만데 서다다 등이 연크게 하라 고마 총문도 지리 시리랑 다든 그렇게 로게 파리 그건바 여적 다등이 고마 첨본도 보면 말은 게 세고게 디점스는 촌이나 그와 같이 여적 베티스 인 리오가 제히 요서 그와 약치 같은데 보면 놓쟁게 단데와 그든 인 체거 지히 그 그만데 렌드 거 다등이 딱 지나니 그게 로진나 된다니 연칸데 요 계속 디쟁게 너무 쇼게 젠히데 촌이나 인 디진 도르는 자준데 촌이나 인 하진가 지금
1: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0: tinto chu lam ngin dani yang atu chen de chem kor chong dan jen dan yang da chen de kor do kanana yang da chen de chi do kanana war kum dan dani har yang ga in ju mon ying ga su dan di war kum dan na khin ju jina chi chu ko dong we chen da de dan ru da tan khum ta chen da chong da mara jer ju ga ta kal bla su ko ta shi dang mara jer kin ju ko kan da mo ni yang kan do no jeng ti na ju yang hong ju ni yang kan de yo ke se ku ke tinto chu dan di tu chen ba ko kanana ta ta ko dan di war kum da jim ri ji ga jena na ga lo chi ki jena di war kum de chu gi khung la su ko kan dani ka pra ta jena da dan mo lo lo chi ga ge ra da yin go chin da ma shi na zeng ge se ko ke tena chi kong ge der kan so ni na chu war kum den so ni na yin chert ng ge chi lo da chi char ka wong jin da na na chi tog chen ba jin da na mu war kum den a chi de jin chi tor nang sha go nu go ni tin da ge jin chi zang ga ri tena chert ng ge dan da mu ge ti jin ge shu ng da ni a chi le den sing ge chun da ni a ja chi san kan na ma sha go nu je jin da chu da tog chen da so nu ba go nu war kum den so chert ng ge da chu ton chi ti ke jin da ni war kum den so ni na ton da ra yin a chu dan den den da shu go ni ker ge pe jin ni wa ni dan da mu war kum da ki wo ka ti chen ge chu shang li nga chu ke shi gu da chi ma nga ker yo ni war kum da mu ze ti chen ge da chu war kum de te tong rupang ngi ten sobra chen ng chungsum de re shiran chu yo ni na mu chan de la ti ching da chu dong sup ka jong nam tang da nan ram zhe ke dong gang guan sen da do bu ngi ten lin par nan de xiong yo ni da na mu chan de no chen ge dan di war kum da ni chu chen dam sai jin na ga yang zer sai jin na da da na mu cha ga la kan nan da ni pr de da je da yang ma ma ni jin na da ge da tang dam de ke ton chen da chu gu chong jin na da ge nian kan da no chen ge da du bu ga ga rang jin ken ga che su ra jin de song sup sha che da ga chi ni pr de yin ko su ma lang kur nan nang da ni ke ge da chen den ma shi jun da yin da ngo da sha go ge ཁྱི 대체가 저 참거근간에 맞다 젠든 셴반다 고고나 몬도 셰고 참마가는 어떻게 답근조냐 좀 전통 콜로란 코스마랑 코라 상치도 랑 콜라스 코제다 도체다 등 만든 된 마롱게 어디엔 좀 간단 메뉴가 상팀 차친데다 다등 조르친다 무슨 마닌가 아니 그거 스타브디 잠그 제다 년칸데 흣단딩 그 마롱게 상치도 랑 콜람다 저기 고건진 말그라 로그준 어둥 년다 동시다 다스과게 요친다 영이 버터십실 난든다 시다 등 코르가네 츠직보네 카트 강랑 샤고게 텐토 섬글라 카나추 송든아 랑크르 감능단단 잉크금반다 젠든다 샤마닌가 다 송든 농크르 된 소냐 조릉 예수 젠딩금 텐크른다 레세 곡 디쟁게 주 동화 몽친트나 야크 그 정도를 된 듭자 참게 돈서는 앞채와 그 담법다나 송든아 랑크르 금반다 젠든다 셰프금 공도 시오게 송든 농크르 야브금 근디는다나 긴게 근득트라 된지게 송르치 버르치다 송도 고르시메카 디쟁게 주 된지게 주 업특적 메뉴 젠게 가데 돈친도 송도나 돈큰 청바르 미친다 잡친다 그금 포사게 속디싱게 다초 람통조와 등 녀츠다와 까브레 탕직 잠송이 노바밀 냠노게 너무가 삼도 노츠젠든 자지오 그레이터랑 디르근다게 알랑크르케 징글 외치듭시에서 등 덴지 등글크 청마 머치버런 삼보면으로 젠게 단디 송동데 니퍼드 톡버가기 잡금다 속거다 준디 농크르다 속건다게 능데 그냥데 젠든데 신만인게 된토초 농크르 총지근데 뭐 살그근데 젠든데 셴만인가 다 저 농크르 총진된 전에 조함지다 외친데 노가 근거 종습들 갑서 전부 터지네 오케 디 리듬거 스톱 희 셴바라 단능 샴부여 바 차지르거 다등들어 안더잖아 농크르가 갑서 거 저니라 고근진 니와는 냠도 노진거 콜로가 크로는 쩨터 큰가 염지르 진노진거 콜로거 기주거 넘어 그 년칸데 치가 세고케 디싱가다촌디와르금다니다 아리 테링게 상크나제 테탄 한다주 와르금데 손이네 피르탄 조톤다 나와데 투노 키티친 그랑 싱가 사차 멍체케네 손이네 주 세임독과 길란다게 잠등데 강스럽지도니 따는 리스므디 하힐란다지 오행게 쟁게요니 데브신 디든 통금 드르근 타 총다 노달레 브링 따르 그걸 세군도 못 이렇게 부즈노 쟁게 데스근데게 치 르켄낭라 쳔제는 가랑당 데라 와르금데 강스럽지랑 오니 인도 와르크즈레라 테친 그 슈야마렘 르르진데 세코리 스톤단 정완데게 지르드근데 어로뇽샤주 마르지다르고
1: 레이트링게 장정 하정을 같이게
0: 레이트링

담친자 차올음 처비 디르브 제랑가자 사르충가 담릉 고비 데릉겐저도 체지 힌도 바긴시 체지 히디 바긴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아직다 나가라가 마치다 되게 되려고 그랬다 지금 머리께 또 지금 무슨 게 세고 나라 요즘 오늘 자 아까 지금 무슨 거 때죠 때 생존 것도 런기 때 사든 그렇게 돌아 치셔 줘요 정말 직장만 그 뭐 갈록 탄신 잖아 당신 정말
1: 딩그딩그리
0: 아 요즘 영어 어떤 그런 게 셋치고 다 제벌라카니 녀벌라카니 거기 정도 거 넘어 가리
1: 딩그딩그리리리
0: 아 때 당황이 때가 조금 그나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당당 좀신 요래. 잠능 부담부 등 우디오 용업 샤르기나. 서든 제캅친 니퍼트 로르지자랑 콩터 치파등. 제치 고라수 토브슈거 제캅 탄들피니. 제치 리든 출러 게임슨 등 부담랑. 야크브지지 니반 돈풀피티. 미르기제 탐응가 판디 체력동기. 시진핑 기난 집단도네. 고라수 토브슈거 제캅지 냠드. 제치 첨중 송화 등. 업다긍 자님 등 능슬라 테르톡 마실바. 스토제 시위 터주셔 바소. 제친 제비 제시 차지 송중신이. 제집 좌탐 등 제시 리스는 자님 쇼바 등 차지 니프적 럭터 마셔버 크급셔바. 쇼멍 랑릭제 다르참 톰버브랑니. 냠즈 더 제수 제강 적 등 니바 송중. 쇼멍 어디게시 제비르제 판디 체력 동거를 잡주 등. 잠능 총돈 속비 제비르제 카슈 영덕 진충셔버 근덕 동와. 제치 링스 좀시 제비르 등 티성덕 동와 주시니. 페이지선 좀신 비자 급지 손실을 응심 등 담실은 차 체력 동기 머멍 때우는 점비 페이지 접 삼도 진충시 때 냠즈의 제축지 니통 삼칠도 진튼 페이지지 제름 돈출 다르긴 등 동기 르르등 제니 된직 지충 다르긴 등 때 소진 등 소진 멤비 된직 진 지르클라 냠데 카타기 고라슈 남시 지충 대성 다 동화 등 닌즈 늑 지금 튼 제축지 고라슈 머터브르니 지충 좀시 강중 명탐 바 등 사르들 럭스치 tamo tarji jin zhuolam la unang zhugi yi.

사티 디출 달급이 칩정이 접셔줘래. 제급지 주시 시진핀 제급적 들럭 사르와르 세든 제급진 고틀비 제틀탕 조빌 브리식비 와급스 제급지 종디 모디 란자청능에 제급니 진 고틀비 석섬 소믈릉 어공치르 제리그능데 중국등 제급지 조보적지 틀 탐웅인진 가친저베 시진핑 기탄도네 중국 쇼지 통타 와스므데 탑지 좀 토츠 등 필랍 삼니 중국등 제급와진 제버링 인진 등 피직 통신 요래 니비 로그니

中国等捷克瓦金追乱地，他领工资发你，杨秋的配给同我内吃皮。杰克米杰先说了，让我们进中国人民新查数循环等，你们的这些不做，坚持没不接龙的接你，兄弟间有种才气，杨秋的渗透啥乱成呢？南半的那里头的循环性门被接触学习，中国等捷克的捷克文尼基，你是门扎皮，潘森的杰林的学生等潘森的杰秋的，潘森的查乱切着，他们配给用来去学习学习呢。 제도등은 용자체비 제치니부터 중국등 자크는 잠능가 멈불 멍히 제작원이 등 잠능 도수제 공식 자크가 친이비 찬니 인간체 가친 커려는 쇼니지 미르김 달람 등 멈멍 제대치 30정대 럭등제니 세든 체무 냠디제 비슨 토인 페이지라 근데 등니 잠능가 세대 단능 등 페이지라 근데 동칠 정니 흥리멍본 콘톱 쉐기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지난바 대모이나 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데 이나 총무 그동 챙거 운동의 감성거나 총시 조금 초체다 고지시비 디출카르마 납지른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동림친 나이나 조금 총총치 리톱거 조금 보자지미야 하리 때나 대령형 잔지가 턴당스가 때나 잔지가 공성디 조금 총총 창마 차지 차지요. 아리 때나 조금 총총 소소랑랑 그 차지리 요스지르 강터 차지 메모 그 조금 총총 창마 그 당디 나총시비가 슬림스는 윤자 보자지금 그 다 잔지가 공성의 치료나 샤그 단디시관지나 아랑랑 그 인지나 잔츠즈가 통통즈시야. 아리 잔지가 공성의 니무데다 파마 등 산터 아, 다고 참참한 송나초과 디 한친인지나 영 회강나가 송이 하랑니까 치단한 도노가 합시 회차 강망아티나 초코리 리 디나 다스코 시피 로카 등 참니 회차거리 영식은 나마 나초르 데나 게르긴 등 파마가 다르토 영나 니티코고니 다 회차 강스가티나 이흥 참거 안다영식의 첨부를라 드즈나마토 다 회차영식의 나마 나초이나 조코총총 창마가 디나 추니 디나 마추니 회차거리영식의 망너 디다나가진 이월도 회차스타비카스 릉니라인지나 희시안도 뚜리탐니 아르트 페준디 뚜리탐니 아기스 시발라 카스텔로노가 회차 아리둥거 코리나 조코 시둥거 코리나 조코 차르글흑츠크 코리나 조코 아 단디라가 조코 회차식 망아요카 당나 파마가 영히 틀리 다스토고니 다인진 아랑가 로카 등 참노가 회차대 디나영 축과 영나 회차 리더 등이 서라 참아용 디나영 축과 대한친 인진아영 파마 등 산더 회차 냠로이 준다영 시그 가치는 건강 친저 아치 다크 달음니 파마 등 버티니 회차 냠로이 고니 맞을 다 시중 인진아 냠기 잡고노 더 모양 시그 망아르크 대한친 인진아치 달음니 시바근이나 니우튼 코누가 시샤르기 뜨득 아 디한친인이나 나스템 쳇땅라스과 모양식이문가 리드나 조고총총 성마기 쇼자 아치 나스템 치기시나 사거 리 나스템 대영 쳇땅 시그 망아즈기오크 다 강망즈긴이나 아주 파사 파이크 허겐바 로렌타 성마 나스템 쳇땅즈기오카 더증주다 다시 가치는 건강신지고 디당나 조금 총총 성마영 잔지가 공성당 뜨니 대팅 이런 거 참나 로른자도요나 그저 나름 시기지기 그저 준비 값스 나름 치기시게 디쇼인이나 시했던 그 찬대영 톱중이고 대진아마 또 다크민이나 조 잡식 극고른데 시가 망니 도무즈 디당나 조금 총총 성마가 잡실이나 조금 강터 원칙가 나름 시했던이나 조금 나 강당 강스기나 이고즈급 정이 초어르니크 따따라실라 히그스타주데 영시게 쳔부즈리 리테나 아치 나흐뜸 셰뜽진난자게 영나 시중아 따룩 셰뜽글라카니 부자르짐게치초 히샤즈가 르디즈응 오스테나 쳔모레 아리 형님이 뚜꾸총총소 데나 다스크 시피로손데 도르능신큰 제멍니 제멍 잠릉카르브케 시둥 원지르마양 제멍니 제멍 홀어른게 사니게 시둥라 나흐뜸 레칭그징크코르게 히샤양 시가 멍게 리타나치 시둥아 따룩셰코치 치키타고니야 히 리 시둥인제 남기나 크게 펀슴속이 흐뚝처 시바게 다 흐뚝처인데 인제나 자치치운데다 시가 개침부르라 히트르비 업줄 아몬 사르위 똥틀라 속과근 데타바틴 데땡이 능닌 접정 일이 소아그 다니나 아 응이땡이나 모동응이 뜻을 총교요니 시르 시중안이나 랍트그랑진 그 시중라 지튼 링공위 시중 영나 히시랑진진 그 시중 아 다 차리 그 시중 따올라 속과 망아즈기요 디한친인지나 시바그 로름따라 공지거니 시중 아다 리중국 고려시금가 나치 시중 아스타로시 코치카와 니워트 안는데 무즈가 흐스마 냠죽고기야 흐치기인지나 시중근나 능닌 차즈근 접정이요크 다다 니워트 롱이고 스톰바부그 시중저고 치카와 다 랑은 제즈 치누땡거 그게 차치터 저즈웅이 다 그게 조이닝 시르촌 탑누거 샹이즈가 다미 능닌 접정이고 노치엔거 샹이다다 아주 마이나 초코 징이나 초코 숙치이나 초코 치치이나 초코 아 니우깡땅깡즈기나 양 초코 그게 조이닝 신 초브르셰피 샹이 깡즈기나라 시중근아고 땅나 샹이데
아릉이 차치다니 만나 손부스크 롱조가 디더나 시중 더다와 로코티 차치다 니워르다 롱이고기야 타나 크게 차치 니와무인지나 시중 거사위 숑럼 디인지나 질른스가 요과지고 시중 로코티카와 시중 거 숑럼 디 질른스가 요과지 차퍼트 크게 존적치와 업줄만와 스토크체크 시그노가 숑럼 라스과 일라사우즈 니리 다초랑가 독처가 와르통라 던지나 시가 야치트코니 마츨 아랑가 초르토군다인 그게 응나티나 제즈 제노가 동탁고 다나 차르친 썸바 무인지나 시중가 차르능 할테니다 땡이 다 니유크 도행도 스토군다인 시가 같이 다나 시중가 솜린디 아랑가 차치데노 쳔가 솜바부가 시중가 초라 진타 업주타라 뜨 아 디니 도처라스과근 저터브절다팅이 심드지원들 디나 심드시나 다줄 시중공원 차르위 양나 고거저그 그렇게 차타인지나 촌덕가 디더나 시중아 다루기 고치가와 에시비주 단디흑시기 유즈네이나 다초르가니라 담지크 숑름디 이문 호르니 옥식사문 죽탐니 아 다초르가 차르군데 지치 땅탐니 소미긴 저주운디 조아치 탐니 시중가 산루가 능튼 안된지나 앙이크 초아등 제기적이 되나 아다 시중어 동든 셰급 아른가 닝코르나 요노 영나 시중가 능나 요노가 단지나 자르기나 초코 샹이나 초코 속치기나 초콘다 상마 다른 게 이제나 니워트 디스와 산루등이 등 인증스가 요코즈게 준다요 시게 침부 린데니나 포자르김가 나왔음가 몸마이 능기스 아까부터 담비고니 잔지크 초아루고 치카와 조코 총총 망아즈 시중도 로조가가 되나 포자르김가 시중어 로톱고 거르게 시샤즈가 창워즈 시초 입주리네인 되나 조코 총총 창마 선능 마치 대랑 포자르김가 세노운데 일락시가 요과히즈고 ری تنا شونی چی نا چونگ شی پی گا چکن رول گتارا ینگ لخش لخسار وازگی چی چونیا چوی یا یا نیم نیبی دوکو چونگ چونگ چو لخش لخسار وازگی چون ما شی پی یار ونده چی لیم چن ونما گتو که لخش دیین خیر جون وازگی نا چمور ری تنا چی نیور ده لخش لری ریزن یلاح جورجو yilan zinyu tatashi gachi nari. Arangla gipi yuandanti nyamari la tsikri zung gangshik nyingya songwana tsikja maali kongta chil tasika. Tana chatik taktan bapayi chakar wumbiglahti tawaga. Tang zuun jina shik zumbahji ju tatashi gachi nargu. Tana chi limtsan huwamaga chuk lakshil gangra zitangna alungu na yonu ga chuk chongchong changmaga po jarjim tang lanta ashi tang chigin jina donju yil. Олордын шиява жүнсіл кен ржинді тейчі дэпір ша. Дэпір керна штачамі матым наян зіпі жі тасігія. Рі тэрэнгі лэкшіл кэнгайын зітан наян сашча лэкшік лэкшіл кэнманг чуані янна ржагананы хсай жэкананы дэмі дэтэнгі. Кэнгайын зітан на сэмчын міпа нацукпа тамчылын гава сі кэн рка. Арэнгіл юэндын дэнші на тамчыл ргава дэлані тасігія. ཁྱི ཕྱི མསམཅི སམ্বা སམཅི ཟུསམཅི རཁ ཏིགཅིན ཁུཡ་ཏར མསོསོ ཡིན་ཅན རང་ མེ་པ་ ནাচུ ཨ་གབ་ཤུ ནাচུ་ཟ ཡོ་ཁ་རི དེ་ཏན་ན རང་ ཡིན་ཅན ཐམཅལ གག་གཅུ ཇུཏ ཤིར ཁ་མུ་ཟ ཡིན་ནར རང་ཉལ ཡོན་དིན དང དམ་བ་ཟ ཡེཅུ དེན་ཅན ཐམཅལ ཐམུ་ཏར གཉི ཏམུ་ཟ་གར་ལ དེཅིང་གུ ཟོ ཁེལུན་ཉིག ཡེ་བ་ཤི གབ་སིང ཁེ་བ་ཟ ཇ་ཇུཏ་ད ཤིག་གཅེན་བུ མ ཐམཅལ ཁེ་པ་གག་རི Di nana nga ti chungti ni wili da si ga zomba chenbu go ni hixia zheng ju da da si gachi nir. Kewa du go na, yang na diwan du go na chungti ni wili zomba che go ga. Kewa lo bi di na di diwar do la kui masil rewa chung la chikpa di chenbi diwa to masil zi. Da mo ga lakshil yang po jar jim ga nga na nyam chuli tanga. Ri nyang niwi chuku chong chong cho, di nga lakshil dan yin na yang nga nar jib ka longa markara nyambi waka jili jambi nola nyar ju. 나 리와인
Ri tana chi shuni thangdi na chung si pega chlim chen na go ri yo no ge chan chung sem bo ge nang dun ar ge di zi chi chung ngo chu chu yi ya. Ya nyang ni bi zhu gu chung chung cho tana thangdi na chung si pega chlim chen ge nang chan chung sem de mo zi ge che de go ri si yo jo ki ti gen je re ti pa ga chil ri bi shka kong de sem bo yin. Ri de na da shi ge xi ge dan chen de ji na xi ge cha lub chir ge yo ni me ri ri ge lg na ka pa ti yo ka. Ti tang na pa ma meng a zi ge ka pa rin de chel da ting yi ren ge we che ken juen thang de ngu gun du ye ge yo ni juen thang de ngu ge yo ni ta mo yang xi xi ge rik. Tadang na joki tigenjir gishkalam di na ngayang dib jinta na chung si pi gatsilim tsinga joki tigenjir gishkalam jili datangi aranga salamaan riwi shkanga namaala jibi shila nyamu gangmang zi ondo gui kamsamga joko chong chong munga zi ga gargayo nar. Ri na chung jimanda sara zi tang na pagmoon zomchi tiya. Ri tana chi pagmoon zomchi kishila yang munga zi ga nyan zi ga. Di tang na tangda yang pagmoon zomchi kishila zi ga sarwa zi ga vda langi lagantrap shung yo ka. Di na tangdi na chung si pi gatsilim tsinga joki tigenjir ga nanga cheta shila sarwa nda godik si yo. Tianjini tipa garchik na yang na hartam zgra si dung zg che to go de si yo rgbi skar khung ga nga na chung si pi de thong jin hin wo tu li o mi li tup so wi sang wa zi na ge khag ni wan de che to go de si yo a tianjini ji na da zu gu chung chung chung ma xie si la de ge ging ge di chen so man di rong la ri de de na nga zo gua zhen qi wa ren ge pa ma pa ma ge han chin ni yang gua zhen qi wa ge ging de la di chen ge Tērāngyāng chētā rīpī kārkūnggā shkālam dāvjilī dātāngī. Tāñjāna shīhtsam zgā gīrgīn lāg sēn zgā chētā kōrīgīshīyō. Rī tāna chukuchōngchōng cāngmā gā shibtā nyūnjā kāptukta yā chū tīchūlu yō tāngnā yāng chukuchōngchōng cāngmā zāñjīgā gōngsāng dā jibū zgā yōngī chētā kēt zgā nīndamu zgā līshā gā cittā zhigna cāngmā sāmchir mīlā. Tāna chū tīchū tāmzīn lā tāngdī nā chūng shībī gā cilīm cīngā cāyān chūng tūngū chū kī tīngjir gā nāngā shīgā. Tērāng chētā kōrīgī yō nūgā nā chūng jīmā pūmūn zōmchīgā shīlāk sārvāndī achī nyāmsi jīng yōng jū yēl.

0: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공닌지나지 조기 찍은지 그 걸음 더질이 됐더니 나 총지마 범문 좀 찍기는 누구 실라 오비 미도 세군데 진년 등나르 실라 닝거 리 두고 총총 청마게 영 실런데 이과즈그리 삼나 이고즈급 정주 정이 됐더니 나 총시비 가슬림 승거 조기 찍은지 그 걸음니 영어랑가 파마 등 길근 나님 그 두고 총총 청마르 찍거나 쳐봐 Ritan the tung the stavi sila nyemu sig mangayuner, to go chong chong mag, nyembi short the yakuz of Jangju the tashi, gachin and gang chinja. Ritanachi suniti sil damzilla, nachung sipi, gatsik, tan chung niwa, tipa gastikan and asiga, tungi tipa gastikan and a gordio noga, canastamra, si dungan yu yel.
1: Papa, oui, d'un chien.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다스타치 저거 산지능진 반던지나 나총시비 가책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이 리 텅디 리비 가르콩가나 나총시비 대통령 신호 줄리 다 오미 리흐트브소비 상와시군노 한다인지나 쳇다고 저기시요 리 다 두고 총총 사등 사즈기 나라 오마 통조시 가그리 다나 오마그 아주리포아 크게 판건강스 토코 요니나 영나 오마 크게 철기 채치 요니나 내니나 조금 총총 상마가키 마키나 십등 윤자 부자림그 희시한다 르디즈 시종 주야 아리 떠나 다크게 소위 그 희시아지 망아즈 쉐크 요너

야적 남바 공이 노르근란비 등가가 참반 디쪽부즈가 카프르 용타라양 카프르 냥샤 쪼라지기 갑디오고 그라양 다르트그라 드라즈시 그 메카즈 카프르 차타야더니 글음 릴스 암나즈 우티스 담즈 글레츠 타톤 컨거 글음디 카프르 유가스 일드니 치남바가 카프르 그주라 쇼르게 양 아추운드니 트바즈가 나타 주일 트바르더 나우게 딜은 카르세 이실 탐나즈 울레츠 타톤 컨거 글음디 카프르 통아 코라 나르즈 아서가 안동도 고브르기 주일 야더니 저와 동호 모인지나 므르르그 나르가 강리스 므르르그 나르가 강강시 므르르그 나르가 강강리스 띠초니 다 타마카가 니무 디스오바보스리스 타마카가 니무 디스오바보스리스 더니 정응 양섬드 강강차치 정응 양섬드 강강차치 저와섬레라 저와 저 모인지나 사무 차브종 크브질 강리스 사민 차브종 그럽질 더 강리스쿠 딘초거 저와 르나오 모인지나다 카르슨 키니는 소마 오당이다 머신이야 마르그 멤바 셀비 르미 세코노데 아르젠 긍급장 요크세 마르그 멤바 셀비 르미스 야 카르슨 키니는 지나 주 기르긴 디칭기니 몬데 마르그 멤바 셀비 르미즈니 다 참마그 르토크 요크 카크 요크 카르크 요크 디나 마르그 멤바 셀비 르미스 에코노데 чур дженг гантвсинар ген кынгыпчанг вашкрис ген кынгрис тынгинзни гуя мдэрг нарнга кынгын нипшэ гуга та ахи гэтэни тамака гэ ним секундэр сомба по самчин дэр сомба по сэри сити гу тин чоган ди чанг янгсым гэ чалнд кынгын чатрис тэг тамун тавзон кыв жел тамун тавзон желнд кынгын рис ку кэтэни ата марг мэн басил ве роми секундэ арген кынгыпчанг юкс тирнгэн ди нана чиг чиг чанг дэн гэр гэ чиг мангын нан разгэр я тукон амби кунгэ тавандэр гэ 기가 욕 야다가 되는 그

아름 동오릉이라 키레정 키카공즈 론조지라믹 칼라르자즈 젠조지라믹 영 디능아 시기니 주악지가라든 마트나라 주정 카카공 호르조지라정믹 더그 다치나바그란등 치사즈가 주부출름 데사즈가 딜드시라 단무그츠가 하르시스르시자양 그리칸차라 쇼르그 냠크나프지가 주바즈가랑 아르타 탑주누그 딘당 제이달리니 다주가 소중히 주다 막뜨고 되는 게 니당 알끔 데브리달이 조정사가 론송나라양 주지가 일참 좋은 거 긍주니 아 담고 샤가라 메크 아르마라양 계레정 강불랑롱라죠 강원다르제 젠조지라장 메크 디당나다 지난바가요 로르긴 람비당가가 참반디는 아시기 조금 다르트가 먹고 왔다 치무즈레지나 어초 탐몽아 강누고 소중시사가 코리고 소중시사가 가르득다와스긴 비차니 다성마가 kalam dhichwara jahchur tanchinti riwaazg shiya nutayin. Tamani shirna tatarkwa chuu lhobjung yina yetabara namba na tsukri, lhobjung yina yesara namba na tsukri. Yinayang chuu lorgan rambi dhanga ga tsamba ndang sunu shiya jina trawari dhi dhani tzi dhilan dhi shil yangdi jiga kangla kangsamga jiga shargi lakshiri zora zhig damu ga chuu jiga rzimu ga namba dhang yoni yang nana jiga lhobjung ga hita yang chini damu ga lhobjung shiya tabzg rila di dhana shiya tabandara gartagandu korigandu yang chura chizisa maktang juda gachinri. Yahtaga lorgan rambi dhankaga tsamban di nang a jirna nyamkan dirang nyamkan anini iqsim damu zorkalam rechuga di chulda yulu yota. Yinayang tata da chu jiga ngangarga shirga gdang shorda di chuga chorga gamek. Ngichi chog gagan rechra di chukarga gamek. Di dhanayang jingdi di chukarma tongtonggun di nang a ngarujina chutra wazgar ngarta ju yil.

사티 디출레 달급이 칩정니니 접셔조레 제컵지 주시 시진핀 제크르 들럭 사르와르 세든 제컵진 고틀비 제틀탕 조빌 브리식비 와급스 제크르지 종디 모디 란자청능 제컵니 진 고틀비 석섬 솜릉 어공치르 제리그능테 중국 등 제크르지 조보르기 틀 탐웅인진 가친저베 시진핑 기탄도네 중국 쇼지 통타 와르슴데 탑지 좀 도츠 등 필랍삼니 중국 등 제크르 와르진 제버링 인진 등 피직 통신 요레 유비 로그니 등 니 종리 모티 등 특철 등 니피니 중국 등 제크르 와르진 레라티 사링 군츠파니 양치르 피직 동을 내틀피 제크미 제 신수다 랑진 진 중국 름신 사르소 중화 등 냠디 제 십토 진치 미프 제릉 더 제니 슈그니 진 요총 차치 양치르 선토 사르와치네 남반다나 리타우르 슝아식 멘비 집집셰이 중국 등 제크르 제크브니치 니슬 먼다비 판스너 게르니 슈언슬 등 판스너 잡추르 판스너 차라 차주고 탐웅 페이지 용합 집셰 주주이네 제도 등 안용자 체비 제치 니부부터 중국 등 제크르는 잠능 그 멘부르 멍히 제자크브니 등 잠능 토슈 제 공식 제크브 가친이 비찬니 간체 가친 카르요레 슈그니치 미르 김 달람 등 멍멍 제브데치 셈습 정티 르그등 제니 세든 쳔무 냠디 제 비슨 토인 페이지라 근데 등니 잠능 그 셰디프 단능 등 페이지라 근데 동칠 등니 흥리멍 본 콘톱 셰기

이런 데 고나셔 고노스 그근데 땅에 다들 벗은 속바요 그래 최소가스네 호전도 도마 다 속다근은 속틀라던데 회치주 가창아 녹트터 요는 말자 되는 그 타라 토리도 어저 나중은 아니라 자가지 기튼을 그 길은 이 토기 튼 용하세요 그 내가 사치하기 전에 된동나다 야급 그 리즈 야시리 그게 초친 도반이 좀 다 거기인데 다 다들 벗은 속바인 된동나다 이 히츠즈 겨와라 다 리즈 구조에 대형 놓고 그게 호찬도 고통 놓고 파신 무치 탐바야 그러지가 그게 다 되겠다 다 뛰는 때 당연히 와 동화세 군들이 점치리라 다 누 집된 조지 쓴 거로서 다 진짜 노지못 그냥 공지 트니 너무 그게 전사래 된다나 디카 토테라 단데 렌지 그게인데 치게 질고 그때 진짜 갑다이 뇽아 너무 쓰 되니 그게 리스 속 리전드 드베 다 다른가긴 드무즈 말이다 그게 노자소리 중탐치 노자지 길이적 돈 드무즈 대인도나 지니키란데 호자도 부고즈리 뭐냐라 탐마 응가탐가라 냠그들이 나 지니키라치 히츠크 내 다롱도 거니면던 거 쳐즈 고거 양력 그런 바 깜짝 참고 들라스고요 르기지 소아미 프로 그게 셰뇨 대인도나다 다튼 호자 고용이 되게 스티나 다 오마 마창아메가 도르친 드무즈 대인도나다 자니크 gengen gongbu tsaren gende hocha su yoluk ten tong na hocha de gimsen de munga yok ten doke yo chig hochi yirin chung pongwa ge lorji sa wuzi sung wak dan heng ge kiwa tamche ge ge yung te gyu mar togo hochi yirin chung di ge lorji sa wuzi me ka sir ten tong na da kege kege lorji te tiri wana ta chidre zina ta putu wa kege sungwa wu re ta 그게 이제 유킨데 바보 말이 딱 그거 신데게 되나 히트 그게 유킨데 바보 그 로마단도 누나라 시오 그 기시 잡아던 기시 탁으로 아니고 유케타 유케타 어떤 나요 시크테 디주몬스 시크테 디주몬스 뒤 초기다 다 지금 존파 히르도르지 무슨 게다 되는 거 차는 게들이 다 머지 머디위 tan dhamu dhiksa ma dhasi guk. Tengi dhona da kagi dhe loji dhe dharga ngir gino nani dhe sawo yi. Tincho jigun bagi nili dhari yungdu wadi khwar tukmur gong ikis, khwar hing gong gong otsi. Tata zi sawo yi dhang. Dhe sawo yi yi dhang na da nga tsu la chong na dharu zo ndadzi dhe dhe dhamba shi dhir kag. Dhani yar si na lu lungu gubja gong hong go huay nyang zi. Lungu gubja gong hong go huay nyang zi dhashta ga nye go ta go na ta te ka li ma bu zu te in ta na te ren thong da ta tong ma su ka cha ri pa na su da chu gi na su ren thong ma bu zu yo na ta yang e chi da ti na lo ji ti ri una da tham chen ji bu tu wa ka cha su e na ji gi mi ji gi min de jig ba bu yin ti na ra na ga ta cha ta shio ka ana da te ra yang chang sa man dok ni gi la ka ni ge gi gu bu chen ge ran di hui chi ge 능나 역극 마즈 나시리 하친 쿠카와 텐다레 대인당나 그기라요 역글라라제 당나지나타 당나데 제와즈가 지와즈가 카사우조노 알 카도정가 단데인세고 다 티능나라타 우조지와 그거 츠글라라제 그게 으쇼도니 제완데 참나타 키와 그 흩당나 먹고니 동고즈 다 츠근드데 츠근드게 나니라 진지 타식글 그 제적트나타 사주키와 되게 지금은 그 농도 쓰라셨고 대동나다 그게 로자 질고 있잖아 다 니퍼도 큰데 진짜 타식는데 소리 질고 있다 그런 거 지금은 그 정도나 다 저거 그거 회치가 농도한테 하라 좀 바빠 잠바다 드드리나 사그라 근데 키워서 그때는 또 이해 못 하고 그게 이제 스톤 그 찬스니 돈지 차는 되게 앞두고 그게 스크 급이름 받다 스트라숑 투맨 타고 가게긴 공부 사는 거라 데 다튼 거 데트니 츠드 가즈 용주 찰라 그게 지리 다 지부투하고 파야데 너도 소마니라 파사가 반복이 있대 이거 그저 요때 지리 영이 독실할 소 사티 가부 다 지금 데 장군데게 지 뛰는 거 이렇게 뭔가 잔지 있는 거 니스 뜸어 뜸어

0: 토니 디 능니란데 레와다 하나 썼어 그죠 다 아자 용진서 아 다 알로 가동서 들라 수가 그게 득 지찬데 그 퍼슨 수바 이 산티비리 난 되게 좀 좀 시기가 저 땅 그게 회치 그게 능나요 문나 망아스간 되어요 회치 망아도 문나 되어요 문나 뜻뜻게 영삼티 넘에 그 땡동나야 아드몽 부츠 통이 영 문나 뜻뜻 회치라 고하는 거나 문나 뜻뜻 로직 시원들이 다지가 문나 그 샤라치리 사우이도 땡 호찬도 비치 아니라카니 단일 수우가 그게 샤라지 초디와시 아 다시 그 지가 샤라지 다 어디서 오겠다 그 심지게 그는 너무들이 통치는 요 메크다 너무 무시하지 고나라 그게 남방 시했던 다 실은 그 조수터들 다 샤라지님들이 멍치겠다 흥이다 특정다 끝나요니나 들어 살아가라 있잖아다 어찌 탁그 지금 우리 생존능 안 지나요 내가 처지게 날 그게 작하지 그게 공부 잘한 거 다 정육 그 딱 당주 그 심지 그 녹차다 능이들이 다는 그 타니 수구리가 다 샤라지 겨우 한실지 아 타니 뜻뜻 리어 근근은 나요니나 들라스가 요크 다른 좀좀 지금 당 사주는 리어 더그 홍이트 특정강 다 레비나 되게 주고 아 더즈직 돈이야 가능해지 좋구나 되도 나샤 아 뒤에 저문지나 휘치그 능동라 구하는 왔다 너무 정 오유 마일에 잔질라티나 고사왔던 거 어서 다 후인조지나 정말 숨어지 뛰라 같이 뭐 너무 끌어지는 것도 못 어서 뭐 천나라서 다리고 그디나 또 지금 시크레시오 거라 단단히 용조디는 용 용한다 대나다 그거는 같이 뭐 너무 끌어지는 흑그름에 끌어 같이 뭐 너무 뒤도 그 뭐 같이 뭐 너무 또 네 그 자기 근절라 마티 네 정거 지티라 네 토마스 마티라 네 사우도 마고 다 정말 무시 뛰다 그때 그 자기가 지키는 거는 다 땅이 쳐진 것도 또 사랑을 그렇고다 그게 자이크 뜻다는 거 질문지 말이다. 니를 나서 춘디 영도 그 소말이 와. 춘디 판시 크루즈도 하면 될까? 시즈세고 봐. 근데 저 아젠드 아젠드데. 저들에서 나다 추추소 같이 놓고 그렇게 뛰더니 다그 녀즈 라우니가 녀즈 좋던게 다또 소치세고 소치도 다고 소카마테다 결코 같이 놓고 나 저 최삼에 그게 딱히 어놓으셨던 나 초즈 다 디농네다 마농다 디 얼렁즈노 디토니 좀 막고는 잠 바꿔 좀 까라 그거 능아 사서 얼렁즈 그 얼렁다 능주 그노 얼렁다 스능너 나다 숨킨다 딱다 지그니다 고스치시엘리다 더즈가 녀즈살라 뜻득디 뜸 고스치툴리게 키치 셰사멜리키 카스 주고 얼렁아 그뜻자디 뜨게셀리 쳔데 가자데 녀게 녀게 지크 지크 지크 쳔다 타마마다 크슨 그 녀게 구이더니다 녀뜻이 녀게 녀소는 드 르므르 뜨냐라지 다즈니 차이 쳔다 시라 쳔바노 아니 또 그게 담지 뛰는 것 때문에 어찌 오이 그 통화 때문에 또 먹고 그다 좀 몸을 쉬어요. 특히 뛰다 그다 그게 공부 사는 것이 그 어디다게 특히 요 그 뛰다 그다 그게 야이 근데 뭔가 요한은 또 젊은지 말이 뛰는 것 같아 뛰사 성그 그게 담지 그 소름 참으도 있고 뭔가 지기 뜨겠다 살아 가라 이 또 그것 어 뛰다 그다 너무 그런다.
1: 담담 담심이 심당 심아비치 돈당 돈가랑니 리당 리어접초
2: 총은 워스클라 논친제 강정 셰능 렌츠나냐 브라가 스시
3: 야로바남바 따난 디토닝아치 소르문 머글 호브타 쳔무 워르발 호블릉 거르긴 쳔무 세강 도르지럭 디카쿠네 카브다이노가네 살라치니
4: 아마 마즈 시즈메 콘데리 돈트즈가 한지 찬시에 봐 동물도고 다 국내 응추 다 기경 공부 생활하는 조금 브랜바게 기경 기계 완코 마케팅 같다 아 대령더니 다 이제 기계 완코 천진다데 도마 브랜바 파치 진짜 자치즈 창스 봐 되게 난 게 그 로트고 그 시워 국제인 그렇게 왜 그때 이런 거 근자다위 그 희치동 희치는 제 보안도 저 현질근도 배와라 기겐 크르게던 크르게 시정노건 버렘바가 로마 특치 딘추기 세세도 어떤 저 안녕 콩어리 땅니 땡저스서 그 안녕 아는 게 찬스서 통통시 아타 마음 메카 다 공니 다게 회치터 회치르 제 보안 더그 거르니 이런 탕라스 관데 참마 공니 기겐 참마기 시

다 당가는 거 달고 머리 소자 채무는 내 저 루자기 샤원 데도 군더니는 티나니 루자기 식니 통통스가 식시 딱 몸이시나 루잔도 딱 군에 기가 생크르작 식구나 못들이 젠바기 제중무티 오나 링게 너니 시현자는 흔터 참무들이 레타 링게가 가다 닝에 까무지 등가 런이라 티뉴마 응어체트 기게 왕요게 전누가 펀는도 때 자기가 지고 고모 펀는도 때 자기가 지는 게 티티 뭐 너니 쇼 마즈 아니 타니 네 옛님니 뭐 쳇때 시 춘즈라 주 당는 저춘즈가 거르 사이트시 아진이 또 오고 차츠긴 오고 그때나 추고 그때 시한테 다트는 데 저런 게 시죠 통스게 진나 티라 린돌이 저런 게 시지라라 다 뭐하게 때 네가 감즈리 그버터 자이큰 드셀라스 과다티 펀는도라스 과티 그 아주 나이크 게 너티게 이기기 제출라스 과티 나이크 때 용지 못게 때 몸이 시나 감감즈리 Tendanate ngi arangi jena kamuzira reta ta terang gumu serang de jirong na ngi tena ngumu chechis ga ngumu ga nyu ko lutsak chang sin ona jin go tong azu go lutsak de ina ta ta wa kun zang ng tong ni azung la ta ni ta ta tu chen bo ni shong do ko ta fan zi de ce lui zu ga xi wo ka mi ka ga ne ta la squa zu shi gui hua zu gu na rang jer zu gu la Si Amir kaki tago wenu tila suka susi zhukhaz gungu tingi wa kalakan ta sopa maa iku ga. Ta lozan da ikur tatsu jirshi kihke la arangani la tani jirjina yangna jirshi maa iku chechi sonjuk uchuk zuwi chizgi tingi shungi ta sopa maa iku ga. Ta tira ngayang gomu siringa jirnu jirte nengi chikti ara ta kirgi deta maa rangu ta ti unga ta ngayangin shina kuyukhaz gungu ra zhukhaz gungu inge loza ga jirte mni gata nguma shina ta 시기 송대신도 다 흔터진 거 이게 나는 게 되나? 시기 쓰다 그 그들한 거의 화수 그 어떻게 쓰고 그는 딱 오늘 기간 단지가 시군들이 어제인데 그때 용다다 머리 잠바 같은 날 아주 그 오 머리가라 원체즈니도 뭐가 어르니 펜슨 속과 욕한데 뭐 큰 것도 욕할라스고 더 자기가 되나 희거즈 뭐 더 치즈 그 세리 톤토즈나 주 아랑지르 심이들이 아저샤 마이 아랑니라 되는 거 어르니게 삼켄다 어르니게 체친 지속 따와라스고 제리게 좋다 지속 선정스 뭐 더 체치다도 그들이 다 그 화스들이 아니 따가 영 공리시군 기간 주시군 왜 자 어이가 뛰나 자이 국가자 그것군 뛰노니 언저 그세컨드 토원들이나 다가 자이 기능신 오네 즈화스군 랑저터군 거의 화스군 아른가 아른가 뜨니 체 진우터게 체치되고 그 뛰나다 돌자 때리는데 로자기 샤니실롱나 무메시나 시기나 저샤 마이 거르니기 삼캠당 저샤 마이 워징거 즈니기 그때 차라스과 다른 건 능돈라스과 지쇼 그따와라스과 코인고팅라스과 티치진 솔죽 시오빠 들라가니 시즈나 다시 즈화즈 그때 체치때 통고 제이크다 젠저즈 그때 니어 통고 아니올라가니 자이크 저 제리클라티 오나 하친거 조디와 고사와 다 아주 외가 뛰나 자이 쿠디그즈 누틸라 카티우나 코이 화스누 아랑제즈나 아랑머르카 제르셰켈라테 누구틸라카니요 하친가 푼즈스과즈 토요 근도카 뛰나 나랑게 루자기 차네시우나 마우완지나 다루 다 무르소타 체무노니 다루 자오 루자기 슈코 브람발라스과 다신 지로마스과 티춘고즈 뛰인다나 쿠찬데요 나 라닐라스무이 키초 그 서티시즈 콜리 토중라스과 이추 데이즈 누구 진센트 무지

0: 야다 대체 당근 형님 위냥 근접 보나봐. 다르타 체치 센시 능군데 총은 오킬은 온친지 와는 천지 보냐게 다통된 체인. 디나 참더네 얼마 하칠 땅을 무추 남추 지게 냠네 누게 아미 자루세르 군고래 형님 무지경 럭치야 고디세오 비쪽 보나비 나추 다통 큰게 가브릉정 특급된 지게 득습니게 선든어가 땅 특급된 지게 득습니게 선든 지 특급된 지게 득습니게 어가슴 특급금데 가브릉데 땅 판선나 럭치게 버 가세시
1: 喂主播确定吗呀对吗呀听着吗对吗呀对吗呀可可我听着你那唱的你拉起来了没错那么出几个阿米扎路塞尔公路个两字了起来过这个一个了呀查个查个这大脚啊个这么着嘛这么着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Yeah, Tina, Tegunga Lins and Nayang, Lakchi Kakanda, Katina, Chi Tangajima, Chu Natsu, Tatong de Gutamatrachi, Natsu, Kalum de Kapurkurayang, Yang Lulu Majimbanda, Riva Chunayang, Tita Rakunachun.

야치댕가냥군족부남바 나초 타통킹게 카브릉정 특급된치 직습니가 선든어나당 특급된치 직습니가 선든치 특급된치 직습니가 응학심 특급금데 카브릉버 논즘바 체롱조마게 르가세이키요.

야시댕근년군족분안바다영탕초라롱슬화데니가상탕연일해용철군과랭디엘킬니무구초니대군가와능튼지포냐가타퉁글렌첸데영 참드니족구당타 디나데릉글렌첸데체랑로마가 좀지글데당체적가니름데좀바긴 레첸디 좀증간커바체랑자키땅 스타클와시글루 저초타클와 아근적체랑땅소노마렌첸니긴 탕아르제밀렌첸능아초 디터른젤 다디모

当会担心战斗的各位，我个同你，他们个俺个同我同困，甘露战困的了，他们个高声喊路，我真去。此把个不同的，我个当会个担心战斗的各位，我个同你，没个个下个俺同我同困，下个俺同我同困，家母的，他们个高声喊路。 斯巴嘎布特米，我叫党会担心战斗的各位，我个香港东吴同坤个战士官节目的，从我去龙城个十九大克路啊，刚刚这个天了和香港那个节嘞，斯巴嘎布特米，我个党会担心战斗的各位，我个女儿个香港东吴同坤节目了，点的是，他们告诉那路。 이나 참 다니 영치 제코동 우리 근이 칸거 남틀의 디커 알랑크 화우 질은 세고는데 냠스지 조일

야, 형님이나 청시 저서 제초 정말 대모이나 조시단비 군두르 문득은 저렇게 끝은이 따양 조성마 나초 탐마가 노가 길게 스테라 총총 때 처음은 오스클라 롱튼지 최대천 나총 지족 남라 고득시비 나총 시비가 타성 린스능니 산등 좀성들이 나이나 린스능은 돈슨바 아치 노르소인

야 나 청무시 저서 저보 청청 저거 도시의 공성거 정다 동냠데 영지를 최초 동냠데 공성거 디초 간마 앞지로 지성문데 아칭아 가초 전부시가 열 라든담거 저보 청청 최영 대신 이벤 번든시 레드보 총총서 최초 승마가 기술 따라 나총시피 가츠가 다통 린슨더 너 장크르레리가 자 다와당 잘흑바 자 바송지가 시초가 최초라는 하던 간마 지니 최초 특과라 다통시키요가 디나 디르는 지나자 다빈님으로 영나 총시피 가츠 린슨더 다통시키님으로 기송지가 안녕하세요 Derengu na chungsibi gatsil tahtung lintsindagin nga ajigin harjinda chubu chungchung tsur joki tgenjirga chanba tang tipa garchiga chanba rgbi garkunga chanba ji chanba chungxim godgishi yote Derengu joki tgenjirga chanba chungundagin nang tu lopchuk chungchung lhamu roma ga langnu ga thamba bensha sinni leyangzi godgishi yul Chanba niwa tipa garchiga nang tu nga tsi nyam tu rangri uga jinchukar tamkhu sama lopchung tang Demon taro nga jiga chubo chung chung chur Argentin jamba si nish tamjizga tung tung zi yung xe si yin Dag hanchini derunga tipa garchika chamba chung Chamba chungun dag nang a Golgo rga rang chung

야, 다 뜨게 한치니 주부 총총서 산드위치즈가 대릉인지나 자 다비니모레 자 다비니몬드 나총시비가 슬린슨드 타통샤크니모레라 디나 주부 총총치잉 하르신드 린슨 타통큰그 가브릉증 뜨그든치 뜨그슴 이르그슴든 나릉아당 뜨그든치 뜨그슴 이르그슴든 뜨그슬림질다당이 처릉니지 글릉끈젠 통몬바암 영나 처릉니지 셰히위 스탐질등 중세바등 스탐후이 뜨과등 감스르 카클라스과 저럭샬리다당이 영어른거 스탐 하시기 타그 전통 몸삼나잉 하신다 린슨 타통거 글름라 페이퍼 가스시 린슨 타통큰거 가브릉증 특거든 지그직슴 이르거슴든 나릉아당 특거든 지그직슴 이르거슴든 특이노 주보청청 청마그 제미라

0: 말이 샵적 안 어르래.
1: 전 개긴 빠진 러르래.
0: 넌 허리 튼튼 안 어르래.
1: 족보 천사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진저 조기 튼튼저 삼퍼시니 얼렁얼렁 잔드저 생겨러워 가서셔.
2: 야나충 조보서 나충시 비가 틀린진더그 참바 땅부디 조기 튼튼저 참바 정원다는 Drupa chung chung tsoge, kalung gan juan tung om saage, shtagwa chung chung zgre la. Drupa chung chung tsi, lintsin tahtung gar gavse, lintsin tahtung gar shkilim ni, arung ga lung gan juan tung om na chung ni ma tsake. Chocir, ndi taga, jarlung yo na ga, arung ga zamchi yo na yung, nga chung na chung shibir ga tsi lintsin ga somzhig so chung a, hkir yung na yung chung nari. Yang asi drupa chung chung chi hkari yung naga samchi tka chani adamsi yubi goni drupa chung chung chi nyanlam tka chikshangi yin. Ya dina kungni aji ngoshul shi sin batar. Derang ga joki tkinjir ga chanba chung naga nang a. Yung drupa chung chung cho ga lopse ga gongsang ga lakshi si go chikshi yo no ga galara la yung njina. Lopchuk chung chung lhamo drama ga lang no ga thamba banshi sir go no la yung hemo ta yin. 양아서 정말 그냥 게 얼른데 냠거로 용 탕식샤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제레
1: 새로운 담오시 얼굴은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채속고 낸다 있느리
2: 얼굴을 차치 아니서도 얼굴은 차치 인조버섬
0: 야 따로지 주소너레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새로운 담오시 너나 니저 람트메노가 소나 소나 말이 니저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름 흐서송실 우덴적 키샤 샘서송

야, 디토니 냠쥐 저거 담후이 가니와 모두 부송총 친연구 담후이 니와 모인지나 흥 야시는 거 샤시 뭐 야시는 거 정모 야, 저 부송총 저 전화 담후이 너 그 층이 능든 성마가 사우이리 어히그 흥 야시는 거 샤시 뭐 야시는 거 정모 뜻이르가 디난드 시르고든 제시그릴 야주부 총총 청마그 삼루즈 통다 흥 야시는 그 샤시 샤무드그 땅아치 남진 그 저희촌니 쉐구 하진 그 친느 그 동무그 흥스그리 대등 접진드 뭐 야시는 그 뭐 시가 시질 욕과 시가 정모젠데 무슨 이나잉 롬밤니 돈득 쳐슬리나잉 그긴 점나다 모즈그래라 티싱그 아직 그래와 인지나잉 두부 총총 성만자 이나잉 흥 야시는 그 샤시라 뭐 야시는 그 뭐 정모즈게 주다다 하진 그 갈치근득 야, 담후이 선바무. 워려진나 레브즈 키르무젠나 정스티. 사실차 허간라솔란진지. 야, 다 담후이 느그능든지나 아치읍셰무고 그쪽부 총총 청마그 히슬능신지. 나치. 쪽부 총총 청마천지나잉. 파마그 코권형자 차위 무흐다위. 지치득득득래라티젠거 이랑아치그 체초동냠데 중앙의노가 담퀸데 섬코초보 총총치 일라사우른진 어틀타 담퀸동모인지나 강거 셈거스도 사 차리니거스다사 담퀸이와모 흥 야시는거 샤시 뭐 야시는거 정모 담퀸슨바모 워레와제나 레브즈케르모제나 정스티 야, 대릉 나중시비 같이 그 렌슨 더질다 등이 나초 성마가 냠게 정류 그 땀꾸이 그 전이 영 사샤가 능든 요나 그 나치 남이나라 제 문예나 그 사샤가 른텅 치치르 다나 그 땀꾸이 스마 소중의 나리 땀꾸이 너뜨가 쪽부 총충 서등 냠도 소중의 조가 무게 인지나잉 남진 그 쪽부 남진 그 소위촌이 쪽부 총충치 Шкача лавлэн гэ чоча, дэм дарун сумгин джжун гэ гурм гэ чоани штамхуин дэ дэг гошу ечу. Штамхуин дэ гэ нянчик гэ лавша дэ дэг ила дамбу ирин зэнчу дэнчна, ачи гэ штамхуин дэ дэг чубо чунчун цу дэн нямчул ечу гэ амгийин.

0: 샤이디 더 노샤라즈근더니 손즈즈 저우 치시히니스 샤이디 논디 쇼치그사마니 하르스그사 시메노 쿠고 닌 논더 샤라즈노 히고 지스 저우 손쩨간 보고 셈 시그가에다 샤이드 하는거 호브랑나 쳇송스 샤이드 다르니 어초 올라과 진쟁거 얼음보 왕동전 인당스 Nga naqtum shali sarsong, tsangma gwa zhen che.
1: Hiri gkar chujin chawi gkar kong.
2: Lori gwa lukshik li nyuri gkar kong.
1: Hirib jo demu zuwi gkar kong.
2: Losi jo drachung chawi gkar kong.
1: Na chung o lorin dan siya rikbi gkar kong.
3: Chukbo chung chung cho. Dahta che cho na chung shibi ergar tsil lim tsin jo rikbi gkar kong ge tsampir shik tong. 나치 희시 토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0: 아니 영덕비 로시 다칠 영덕비 로시 다칠지 로미 슈거용제 비칠 폐지스 동라 슈거레비 로시 다칠지 로미 슈거레비 비칠 잠리 돈덕 동무탈 잠시르다나 아릉지 멍시 로순 잠릉근 혼지스 니유나잉 로미 릉글 고춘니슬 잠릉급지스 리율 나튼 들라 삼식당나 릉디 로마 남다 찬치니 멍시 로시 히니 판슨 츠라 릉글 고추산니 셴바 스타니 마인데 나치 짐브르 카니 근추등 히르 리풍 나츠 지르그소 슈 용니 페지서 동기 피세징 동우미 땅니 청미 스츠슨 짐바는 히르 코너 진득비 토마 증은 도자 쳔므르 어디그 쳔므지 특쇠바당 아게르근 증은 토마 톱친 점치지 특쇠라 톱디 증은 톱친 점치지 어디아치 정지 특쇠진 요노거 생거 히르감 영나 스카 정지 슈그 흉제 찹시 발라다니 토미 잔니 셴비 진진데 숑와레 냠시르 Хуйнгийжи хирикуна арцигсан зэнби тусу байжагцхи. Дунгийжи цуаадан шчацхуджи пэджидагла уардх нэчинсиг хурви. Хуй ертангни жугарва мэнбу нжунгийн нүгэр жэнгэ. Тусу дирэгдангштаннын дэнчушэбэр шцэгчинсиаги. Цамшурдана шилангви лубжала цуна ржэхчи ертанг шунгви дунчин чэнбуга дачан нирдэ лубжадан лубкэнгдэ тэнюнгэй. 디마차가 디쇼가 쇼능단비 톱수가 샹글 망아즈 빨리다당이 토마가 쇼티니와 제성세 바스타버리 톱수라 순흐미브르 시카정등 톱잔점바 코나즈그서종치 토마가 존득 녀슴제 초이니와 연칠라 한흐팀이리 데비 톰르 톰이 초니등 초르도진니와 杰森谢吉拉，初二等初二开始，打算千里拉杰卡通的认识。什？你爸当么西？西边你爸杰森呢？西爸个没七十五个初二拉，只要当不月比，希望感情先不嘛事了。没个你爸是硬等，没西吃饭了，吃么着为过你，还是太平月比？ 没有你爸是硬气，没有特殊现金月了，没有是硬气，没有个人疼手，特殊现金月的。或者那，黑下原本喷什么出征，没有现金，接触了攀爬力，我能把气娃刚忙是月巴等。没有喷什么出气，黑你中线那样，接触了攀爬气味，多硬的得给。你娃该去了，没有对症该去不嘛事了。 니와 람정 타슴 라다니 머시 람정 타슴 척바임비 니와 자승글 홉슬 할리 즉 신세기 바레슬 톰르 스카크든 스튠줄 서사든 고눈 특비 황르 스탄릉가 산디 피슬든 산니 펜슨 쪽바식 메나 잔츠 디르브진능데 스카크흔 하츠구지 팜키람데 쟁이 노그쟁거 총티니 니와등 머시제 비츨 보바지 제승세제인 하정 갈치와식리 스츠구질글은 중릭제 마임등 라드베 솜부식이 노그쟁거 스츠구글은 등 송질시데 심지그릉신제 로브슝등 스타십제 로브슝 르글릉릉신제 로브슝 쳇드릉신제 로브슝등 토틀 셰퍼 스티친 셰기발리 에겔근 땅 쳔덕 남지 호미 호슝 거 슈글라 촌슨 타츠 머롱라 스탄니 도드 마시나 영 머초비 호미 호슝 거 슈글제 샤와 긍시 호자 땅 쳔덕 근 간흥 임바 땅 긍시 호마 땅 제츠구쟁 간흥 임바라 삼시 땅 셴지 시신바식 셰기스 훈나 다동 첨덕 고르시기 시비 로지 리샤 연칠 어른긴 좋아등 만정 그 호미 쥬바잉 첨덕이 꼰바 톱충 그 호물 사마 가능 던족 바스고제 샤통디 시비 캐싱 그 촌이 등 뭐 제트르 셰칠 돈 제트르 듭차스고제 彼此拍击了韩和擦平天意的事。亚的呢人老苏英咱们的卡手给是个那个老苏老人的南西个那个老西他个黑下同门的娘就写成的邻居就业了第二个那从西北家吃他东林村英东村的邻居人他林村的个松这个巴等东村巴挪着坐等松这个干可把他家扎起大哥娃说那么人情等这就大哥娃跟这个财政基因同几名林村能拿出英西的采用大的母系
1: 大南北京去提出了交付的人
2: 二零一零年的大家更重视张定的给说了谁是三年
1: 更重视的三
3: 这段期年困中不难吧前难吧的母亲那林村丁顿村吧可无先出一行
4: 的母亲不难吧林村丁顿村吧没碰过母亲
3: 但是他且这个年龄等就行办的呢昨天将中年成坑我给了龙城街更重四十的村一行腾的来村能说我们这个比前那么了习近平个也是了中立国的龙华等每次也是当不能个参把你国这个学比能把其十的三本搞不下去
1: 刚是的中四路路这街写了四的旁边那次我是当局婆娘还也没得是给几个人也不用但是大姐这一年谁能是办的呢更重谁是心里层人
5: 习近平姐人家是中的国的浪花
4: 年困难吧腾地习近平给家是中的国的浪花是比参比能的不是等不可协定吧的中华民族家庭的老婆亲用为中国平等他们同王家学习是把当地人的。你也困难吧
3: 中华民族家庭的老婆亲用为中国平等他们同王家学习。你是从主席里让你比起绝不见你呢。基本一比参政的主席林振党是个大党台湾你配比中国难把错参及跟他们上。小时的地亲的地马特林主席等中国三年参及等这些兄弟还真的不行。前任初呢，你是大业路兰杰为台湾前中部科党部员被同门的前任初派别朱森科为搞事实际行，参见拉罗斯杰扎希德勒实际党，是大业路拉是大吉跟国马龙巴党，三顿的叶正哲被扎希蒙顿实际行，俺党连主席你同蒙部新杰拥有被逐步另外行，连主席拉马里杰东森前部有八党，空气第一那人部了我你正哲为短党。每个大吉用币都难办不能够用币，你得了几次也能实现一些。
4: 罗吉跟查日是给丁宁国基，哪能用林主席等逐步从新国地方来陪你？罗叔，我跟你今朝里谈呢，我也不喜欢有了。我跟你今朝里谈的，咱们陪酒兄弟，我跟你今儿笨蛋了，看不上我里忙不喜讨有把马事，得了公婆的三瑞过去不讲话有了。罗三瑞能了，我跟你今说你给，我跟你前上几个没人去比，大娃担不住讲你。我不能讲，多少几只皮带，我跟你今朝落席为公仆的座位，跟着同位脱了，真不是我连忙不乱把灯。我跟你今忙错了，盘的真特别厉害了。林主席，我跟你今朝离过了，光起来也不忙不休，多难为了特级学习的人呢。待得给俺了，老古钱不皮穷。前任村的台湾街里的哥哥，提子没那硬币，待人个过去没当不得呢，你残疾了，娘怎么休息三不久了？
3: 老几等啊，你有几痕迹？我跟你今朝为他了那边，那都是忙不休的。你可不是特殊的学校不买了电影就买的我去他们托和中期特殊学校出我已经得到去我和你这本地这里把公费等娘里别离下去我写的这么年电影是我和你这本地人清晨这个没人比今天这车间等今天这个你今天这林镇今天这陪你去我有把地等呢我去盘城的议论等红着的路去娘十分等出去学不得跟马东比都会改前日了等不我你家本大清晨几个没人比西京我去车间的外出学没头本大台湾把出没不得给的起身怕一了让三了个娃娃不吃个西正人吧累了总把几句我来我吃个三目人熊我你家本大清晨几个没人是吧的 ngatsu tamunga chhajin dang nyangtab nang de zawa chhi yoba dang ngatsu jimthin ge lurji dang arigni nang de zawa chhi yol ngatsu changmin do chhla ngogni ge panda changma zhonghua mari yin ba dang changmi ye zhonghua arigni ye jinzim shi yol taiwan na jin ge zanzil gu chhi bi lu ngo ngap chi jang la panda taiwan ba chi zhonghua mari ge jin de xi qian bo dang zhonghua arigni ge dongsim shtan bu jang yoba dang semtang ni arangni le zhonghua mari ge yin bar khilan jin yol Dina zomila tanchi ji rangchi yinbi nyamba meba shigirshel. Taiwan ji jilbi lorji dang, nguogni ji bandi kharmar jod yongbi shilim la shirmik di chi, nga la nyongchur samu shikji shungwaan da, Taiwan yulang gangshila tikba dang, nguogni ji njilbar punjir gangja shung yang. Nguogni ji banda chi na nam yang jigsim jigdil dang, dorug shtarug sheba di yin. Ji shiwa nam la anili wabchik hikhtan yo bashti. Nguogni ji banda nam na, ཁྱི ཁས ཁྱིན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ngogni je panda chamin damba yimbi nga chu warchul she thabi to khu kang yang mel
4: ani pa ngogni je pandi leng khchi damri yo bi phansin wart ndrol mat bi semdal kang yang mel ngogni je panda nam chong ge khchi kipjal yo chang leng na thoma ni khchi damri yo le marig tom jur jin na panda chami de wa yim ba tang marig nyam chung tang sang cha dan na panda kin che chgo yin ne nyerim ni zong ge chalung cha par ta bi nyam ngi lorji rang mo jin thre nga chur tir kor chi nyam chur samo yo le Talu na khangta lo yinpa tang, lo ngob jatang nye khayye kong ka khangta lo re, Zhonghua marg nil, rjia kum kichung yinbi, Taiwan nil marg zhan jib zanwog da cipa re le. Te na Zhonghua marg ji lor jish tang ka yang awi khukhle shi yin la, ngog ni jir banda cur, mawzo bi semdong jig yu le. Taiwan na jalag da cipi lor di nang da, banda Taiwan ba zhang lin di bi, song chag tang jishu di de, rang nil Zhonghua shi yinpa tang, Zhonghua marg ji chimshi chimbu nang da, nja da me bi kongma shi yinpa denham shi yu le. Nyewi lo ngob chigchil haka rang ngog ni khchikchir maab shung yin, nga tsur jakub shikka kuin ba dang, marik shikka kuin ba na nam yung jardog shung mei la, jardog zhong yung masi la. Jemtsin jayin xe na, nga tsu chaksi nang tar jiwa na, zhonghua marik ji song chik yin ba dang, nga tsu psambi nang tak jibar shung xa na, zhonghua marik ji wla shuk yin bi re la.
3: Banda Taiwan ba tsur tsu na, rang nye ji lorji nyung wa dang, jie tsu kori ka ngi, lorji ji xiudung semtil cibi su si chabar ji semwag dan yo ba dang. Rang chi ma rang dag shi di, ngu tun ji ndaxi yo la, Taiwan ji dachu la jitsu lam dhiga dang, tsuwa jitang la jinzim shir chang. Dishji la wagji tsuwa rondo yo ba ji cangma ngi xi yo la. Dagji na ji ni samlu shik dang chi, nga chi banda Taiwan bi samchil la samhi bshe tab chen dhiga. Lorji ji banda Taiwan war zhig bi shjodong di na, nga chi jing rangi nyangba tar chorwa shdi. Rgim chan na, dini la zhonghi wachik ji sem nang, jimtan ji dongwa yinbi rshel. Mirg ji leghang di rang nil ji lagda sani, Karsung sari, zikir tobi, ngompang tobi, zhongku wa shib shaji di na, nyerib ni zong, zhonghui wachik chi yin batu shayi li yin. Nga churan dhamba jingzha di yuol. Semrdung selwa la zetung gi ba dang, anadun a ngi tkhcho she ba la lhksim ki. Nga chura zosim yuol la, adang chun na diwi jing yuol. Zetung gi semma su tu la, semdil zho tobi ma chil, semrdung gim dhamba jay tba shil. Banda Taiwan bi, rang nil ji damsi shi bi, jitsu lam diga dang, Tsuwa shjehtang la, nga chi zinzhu shi ba dang. Shkamsa chi mi gongpil chi guhkib di, thomir banda Taiwan ba dang nyam di longchul shendo ching yiol. Lorji na damsi vse mithmo ching. Dashta na kalu jir chukpa zhe la, maung ba na sashto shi chukpa zhe l.
4: Xanba, ngog ni jir bandi dukhtsak chigzhal ji, ngog ni jim zhila shiwi gongpil yongbar ftamir gandag tong gi. Lor nga yi rang la, ngog ni jir bandi thamung to, ngog ni jim zhila shiwi gongpil nrobi rulamag damsi vse di. Nga na maam chi bi nambak sara to ba dang, ngog ni jir banda cangmar de li kebzang to biyo le. Do ngi li rafchoo shiongsil la, de na ngog ni jir shibdi songrchong dang, thamon tog gongpil yongwar gandil, mirgif jardir ji lam tab cho ba, ngog ni jir

야족분아바 디나 참드니 치냠 치컬마 레터치케 덴친 파마 길라케세르구누가 몽렌데 센신능 주일 내나영 탕아 고마글린 센능아 조신 회사차가 족무지나 치나 추가 로름즈 요지 테셰고라 다르타 치니게잉 라데 치치긴담나 럭친데 냠세지게 요타피 몬든셰

야치댕가뇽헌조보남바다영디초거근거대군거와농천지포냐글렌첸데똥츰드니조고당타 렌첸데 체릉로마거좀지글데당체적근예름드룸바긴 렌첸디 좀진간크르와 체릉자히땅 스타클와시글루 제치프 스타클와 아긍적 체릉땅 손마른치는 니긴 탕어지미 렌첸능 아초티터른젤 다디모

0: 춘이 과친 알아학다 친구가 그런 그 기회 신년 다 돌아요. 아, 뒤친 그 잠주신. 나 춘이나 다 기르긴 그 리니니 있던 아시게 되더니 다 루라 파치르루다 직직이 허슨 거든 도무스. 롱무 직직 그 랑캉 이 랑아 나 랑니라 춘이나요. 기르긴스코노 근데 랑샹데도 근데 세마 담부르 어종데 등이 다 아른도 도마 남라 아른게 니와 경일크 다 소트자 인촌이나 르기종근 접던데도 근데 인 나른 순이나 다타 그 샤완데도 근데 다 중국의 타크 그 마르크 르그니라 로르진데도 근데 심지그라 연한 디코르크 소프트리 주더리 니 사나 카르송 때는 그 내려간 뒤에다가 카르송 때는 그 다 저쪽은 뒤에다가 길긴 스코는 들라 김순 친구 니오카사 지금 손이나 카르송 때는 그 저쪽 본집자 너무 시그 들어와 시그 친구 그 뒤끔 너무 세 뒤끔 뒤 알아 나가 뭐 초성마 그 초성마 그 리듬을 추리지도나 내가 힘들도 건데 남반 하츠요노 네가 시간도 남반 하츠요노 네가 랑신도 남반 하츠요노 또 무슨 띵등나 게르긴 탐치고 네가 시간도 제정하 동주 머진도 제가 동주 등초이나 삼론도 제정하 동주 니스가 게르긴 그 니완도 동던 던득 지금도 애뉴아무 마랑 그 다 가성 되는 거 리니등 진한다 영나 뉴욕등 띵주지나야 쓰리지나 기르긴 더그용 자크등 머리가요 니와 친구는 더 동무 다 만나 소중 중에 니와무 중국 그 로지 영나 산이 그 로지 영나 머리 그 로지인데도 근데 세주 다 미세 군우 그 로지인데 어추가 지금 소진글 로지 관련 땅도 말이 가르상테나 살기라 약게 그 중국 고시스 고노다 미 고노 때도고다 머리크 로지 산이글 로지다 차페자 땅 우주 때도고다 심지게 주디라요 기르긴다고요 지나 티나요 니와 친구선도 특가상 이제 트렌디나다 나오고 기르긴 탐칠라 글라 나참해봐 샘라 딩글메빠가 자신 없는 시
1: Yaatsaydan gu sankulanjinaan ba thumar targuma ganlaq qipkari yungnu gu kachandih chingye na unrita gan guambamjaa chunu shayna targub zhejjang gitn lhubchin pankla shimjig lhublang gu langzug zhuan ba girgin chimu tanin babinan biin zibtan girgin lasuqa daga nganam shiyuk. Tagada ganlaq dirin gu leitsin dabjiddi tani jachi girgin naan barangatan argimtan limtan gir gichug thamchilla kayang mundantan surda yung riwa nantan zamba. Tani lhubnirwa tamchik kumtsukunib shechina yung ranga lhubjung shibi kapshuk zgra rewa zga namu zg shali yung ta. Taga ta jachi girganamban tsukunib shechina chu karsan kenyan nga jar gangra yung nivu nirtang defti suna tsangma wichi girganamba ga guadzin jisa janba, guadzin yinba, ngu hiyo ba, gadzin yinbi dunurtuk yo ba, tenra zg rei samchit zgri reja yung chu fchirga khzu wanjina ninakchik tangani yung dichin dirtag zam zg maimbar jindangan suwaan dichu ka lagulangala khani ta donan babchuta ta fshaka chindela.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레 조부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충먹가 가튼튼 전지만다는 찬지 공후 상신 용제 대친세리 라신잔들 하시가바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대나시니 가스트질인잔들 하시킨지나 잔신 오스트가 동어모 아마손 잔크니 톰비 로아 체포부자땅 솔룬 잔크니 톰비 얼마 하시자니가레 성매가스나로
3: 성매가스나로

0: 국제 닝부타 부르 닝부소 괜히 치대니 통주 치가웨 외벌 교류비시 머신아 부르 닝부타 차감 닝부소 비밀우제 괜히 초도처 유토 종례 응용시 적특진의 추구유 원가 경우 기내 수니 정우 기타 뇨게 메비시 合肥 수난 팅원 디괴키 총미 리홍키 부르 닝부타 차감 칭부 디괴나 공중토 요스 주고미 牛肩街当我人的呀用对几个民族解决不是我是去这粗度期间云华超野金切宁国忙计划九七星堂新别所列出别经期粗度切不也呢必须给人他进步面粗度期间连这期金切落界了通勤起不他金切了能中级别那次贴高听过月解决不是其实我是丢不也那样穷故事看看他亏出去过了
1: 全用出现所期就在脱线天南期就这个日常露出给日常买进堂月解决不是干内提的命令他留到阿巴安徽合肥托三奎奇第二季天空秋季皮秋天时一岁地内的地内给你七这独林其他错的他出现不是中米给真期七这中中局内给你七这独林堂我真求用我爱解决不他就这么时候了干嘛要过个面
0: 七到三不提老林大楼梯，正面的偏不通马赛，第二期建议七站就这级别有证给干内江西有不是。我阿其实就个匆匆写个截图，多林潭跟芝麻拉车上去去，第二期先约。三个月，一岁的那期，年纪轻不透透，年轻儿，初度七岁，他头七岁，头到头七个月不通有不是。
1: 亲爱，今天宁波初度一岁起的那所六条米呢，固定宁波塘，加个宁波，两国托呢，最康土二级，快看米这玩的给呢，出现起这塘，米特们的地呢，露西个有不是，合肥托萨的级别六条小学参与公司六条米呢，王永峰去，俺最疼托，直接了地呢，提到叔叔说他，做不出天南去新塘身边八个所，一岁七十九月。
0: 星期天，俺去星球公司了，就不谈。身边食堂八百只鸡，我不养这天的。俺们为农民经济，他就几个月解决不是。老多卡班呢，我都熬不谈。今天过早都看用完，天天天空尽头就别拍。我见给你吃这呢，用不着给你添大几一亩。他讲给你吃这了，主控又不谈，给你几个缺不了的东西。城市前期就到提前呢。
2: 给你去这增水级别，他们积极去对付他，从没错完，都得准备他。推送从这里去，十三斤给他当天，将到去他们三十几个，最少签约。那么确定的，养的你那种，对了，批准给保障你的那头，他的条件呢？三十五的呢，主要努力的工作给他们给三九零两张的解释。
3: 这个内部呢，别问清楚。这个忙不明呢，主席习近平给博士的阶级级国这边接种厅交接办了修正单位，松懈开进去。博士的紧张期末，老党这的昨天的六区集美体的规矩里啊，组织一个是男的，阶级级老党这的，每日给两万集团差不多规矩了，规定动机，各项全部能有解决有。 俄罗斯阶级级制作美白阶级列团欧友联杆给主席宣布党部，对面提了诺瓦科夫一。中国阶级级主席习近平给松懈了，脱过了七个忙不充裕。空给俄罗斯比合作了，脱过那么的，博士的给中国的罗局空白给活动筹备对冷塞不了电源。空呢，没得人力的主席开进帖，秘书干呢送一把的。中国呢？
4: 结棍铁，动力不是硬不嘛噻，等到年年年就切的，没得不人力的，没人用了，相对俺这边力不晓得有不贴贴，俺那呢，接受依然晓得有些节约。天然气总理宣布说了吧，便宜。主席习近平给博士的阶级给杀掉的空白了规定的，西的电力松油，西北平均节气的增不了规定，可能是被最终决策推过长途动画机给。 动力不切割些，端南我们些，等到全国卡俺端南我贴，可能是被全国全部写的，平均集团七八十个。按照主席习近平的工作了，解决了他这个缺点，罗局的杨太白确实冷呢，确个他推门托，博士的亲朋娘们给，不再托办空白了，规定动作引起节约。我跟爹爹今年端起日记看见，越是富，寂寞利益。主席习近平给松懈能，动力不息端不退。
2: 콜라시비 중국 정부시 보세리 계급 파르기 냠내규 응아르베 십진 차베 자주도 교리신 유바 촌받다 대 콜라시비 호조 콜라시비 주교 나쇼 교로 응아르베 갸치베 디프 코덴 체비 중국 보세리 냠내라 니지 체대 조된기 로주 순바 고조 교리야 리구 지기유 지주유 계급 망부민이 보세리기 중심보 중국 다 냠내 체바라 흉눈 계대 보세리 침부 냠내기 뷰제 토베 공배 응교로 용치 퇴무토 도쇼 계속 비디오 제조유 와디 남당 중국 자로 튼조 라다르 우렌키 군리 우윤 러미 환기 보즈리 냠리 람즈데 로니슈 이 외동 초베 로규 람부토 교신베 급데레 중국 라리아 조시 계급기 겐코르데 미르기 레방지 둔 초바 후다 뛰데 뷰제 토베 규지 람직 튜몬토 중국이야 구디 동주 인바테 보즈리 냠레기 멍시 땜부 땡규 인바마세 점링기 튜몬토 다르신 계배 종교를 뛰어봐라 그대장 동교를 제조유 개가르기 보세리 계급기 레든 튼주로 봐 개가르 친지부 벤조 지배 종이 딸리라이 보세리 계급기 사뛰다 공배태 기전된배 냠레 제대 중재 응세 퇴부토비유 베나킬레 기생 차와 조종을야 그대동왔다 서주 킬레기 사뛰 탭사 체제 조교를야 최도를 치바서 더부지 만주 모두 중국다 대신 보세리 계급 현다 파리기 냠래라 구대 동규 인시 주요 계급 망부 민에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키 점링 시대 대닝다 다르게 공배 용마리야 정류 자진 내유 지주요 스벤기 스법 첩세 직과 개제 라베리 더 몰라이 조시 시진핑기 냠제 계조기 왕자 송종 체규 내조 나왔다 공기 송시에 낭 중국 중국대 공간 둔병아 10대 차주라 교류 동림바시 공주라 경대 등신 전부 댐배 응아르베 정용록 등기 콜라시비 주교 만화 두교로 둔인 개 전부 댐 유지 주유 자맨기 미덥징류 개공기 직지 개진 세디펀 루비시이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난 둔배 도시 사르바다 중국 사르바니 콜라시비 사다 둔의 공배 후다 조주리아 구대 동배 교수지 중공시 인바다 종교 로주인왕 보세리 계급기 고급 덤진 세대 점링 아르베 청룡아 공배 조교로 구대 동교 인바다 대대 나랑라야 르바다 이지지 킹 유지 주유
0: 디글레 코네 비웨네 쥐 지 조숨니 예문 후사 장체기 데슨비 추는 습신나 조대 아르비키 예문키 아티 출라 카쿠티 업중 앞게 제부터 디다키 예문키 서구 망치와 슈긴스 유지 주시 제타나 F중아 먹통남주 소대 어접 로동규기 할리디 개별 카마 딘신의 포르웨지 공세기 카고 자주 비와다 한지 디니 소대 어접기 랑린 따로위 천수식시 지 고담다유시 세타나 카고 포구의 서구유토 민치미 강조 수미 링매부시 민알 소대 어접기 티티 제단 비매부시 此里 조숨니 예门 수중마기 예门 수중마탕 胡塞长见玩 예门 루규 추규 소구타 提醒 지규 링총수 다오지 균튜니 튜비 동투추 수중마기 미니도잠 치매수부탕 胡塞长见기 미秋冬잠 기람도쇼로와 미동장가시라 매균포유 지주부시 예门 연졸기 닌티를 예门 먹튼조조 미지고구 도수기 비회 세타시 창내 니수비와시나 주요 지면티 도기베치 군인에 도구베치 주님팔 퇴유 지딤시 세다나 동토티 후사창제기 미리고구 도쇼라 푸티타 미미 넘주소기 접고 제번에 고소부타 티지 동토티 겨조말부 점규키 허타다나디 로규니 니잠키 타이징아디팔 겨규종규 지딤시 니돈 줍시러 후사창제기 예문기께서 산어초베긴키 예门 수중티 로규 총결 야딘토 내부미치 감미중시 니돈 성니르 도시발 냠제기 조기 동지워 후사창제타 예门 수중왈 망섬조규 추정샤부시 티지 망섬샤베 남바 지나 균형토미 예门토 후사창제기 정초기 사전망지와 존진치부타 예门 수중기 로규타 실규 존진치비 나무템부시
2: 생각나부초 공세선교를 연준쇼게 다와 요준라다 전지원두인 리젠긴 구르난겐 계산디 길라다 삼덴뱀라제
0: 메메다지기 난주 랑바라 주기지
3: 메메부지기 난주 러브르 주기지
0: 추추디지기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각도국의 지중이 무치이 신세 렘바르치
0: 미치기 저양시 江浙切磋。
3: 扬州人民这碗面，恩济点点，扬菜洗洗。

0: 시대가주체목회기변조냠례전속기중크러시변나고이타사트냠례제기시경캡콘첨부숨드티에시야타시대가주체목회기냠례기둥규련표70급할소쇼권준수문진직튼총엽시 대전기 우르스 년조석배 진동버전파 다미 텔레포키 민아야 콜레시피 변조퍼스교 젠롱 망부체유친 갭종티 워터 이시아타 시디가조 체목회키 변조 반응구치 최고스키 뉴버 티웨 원세 되파타 이시아타 시디가조 체목회키 변조 냠레 전주키 람스키 냠레 띵섭 체규티 서구키 베게테 개강 첨부대규 중국적기 땡기 제피 문조 캡콘니 조카키 고요고타 튠부티캬 년조르켄키 랭게시긴시 주입시 깜부지 생규르피 게튠 종예진파 볼라 탈리 아미다키 고이니 지소 민주 외화 펜춘 삼시 습도 동회 동미키 랭부시시 년조르키 게젠 덴베 랭메르 구디 동화타 체진 양타 캡자지파 망심타 타니와르자와지키 겐치 케진착도쿠르휴 나마타 겐쿠르휴 겐조르쿠르유키 서구키지디타 딘힌 피게젤라 레기 케진 뷰톱지지유시 비슈 안드시 친동칸키 군신 파시 미수 진뉴타 전시레디키 체진키 뉴주타 생규르제주지다라 균도 딘섭동신휴 라제 사트키 체진 캐피키 뉴버체로 당화타 대강선이 생귤키 겐체 댄손지피 원주의 책임화 전시진키 초교라 외디 댄부동교 토유피 원진나 유피시 공키 이시아타 시디가주 체목위키 년조르키 정진진키 초교냠요 냠주 홀다제티 지레베리라 외디 동화타 겐쿠르회 미타브진의 괴주소 수십제구피 최고대샤 냠제계속히 콜레시피 캐빌리튼 소녀지켄 종지신파 폴레민키 만수 이시야타 시디가주 제목위키 기에제직도드디 퇴무토 피게타 달게 꼴링화타 콜레시피 카즈구도키 내튼 타주지피에 태블럼 퇴무토 수십제구시 주입시 시디가조 체목위키 벤조 냠레 린진 렌소키 총이추 락다조시 피타 커먼 지드키 이시야타 시디가조 체목위 년조 투림 링디키 초가키 투모토 고이타 순쇼 응쇼 시디제키 이시야타 시디가조 체목위 직균 소고준교 도쇼 리기소 지달 비규테 셈시 제도조휴 튜닝 댐페 게지슈리키 조가키 나만키 게지년부터 대외 게캡키 다단직도 뒤뒤 코너티브체 용토도와타 튜무키 키벤츠화 냠레러코회 벤츠 예치 체조조화 포키 미간도니 젠롱 냠수 제규제러 펜토유지 주입시 파키스탄키 남시 군도타 코류 튠조르피 게튠 부차 시즈라히 중국타 파키스탄키 벤조르파스캠 니살레코 림보버시 조준라 경요르구디 당와탕 듄티 게캄니피 냠레키 쪼네티 멍시 지구 조준네 솔레젠키 피게타 당능시 라세 냠레타 슈누레슈소 캡공소 갸기단 유시 가치 파키스탄키 망소키 제유 냠레키 줌제 원제 소토피에 년조르키 균투타 원휴 딩섭제키 다단토니 주진 유비시 시제 주샤 민아르니어신피에 니동니슈저조류 셉슈 송둔송둔토 락제 사바탕 줌제 사퍼 보진시 직류토 용자제티 콜레지피 총주 균체미 발용규 이왕국티 냠레기 구급 냠토 최신유시 딜류셉슈 총둔총둔토 잼둔치팅 통문시비 민치티 过去孟学所科学院长点习俗节别推着这边中国家规名人士牌托马顿体乒乓波罗塔刚才波罗所给真度了陆地东区结局得不准一不塔绿色人女也是中国塔长年秘密浪光下年这托协区从头牛从从头托托马学塔女士所这批个人识破共有人就接入时
1: 特通说的证明拿出去密色出名那么去密里测不及的宁度落康图给图不汤故事汤出口宁波十几七八所年个七位来个主图不一不是各体协许从头牛从都错脱给来汤这些干了怎么去从这用这些地团在三不汤从这三不卡你给松就了三段别汤南掌干了三通马人别切不及时
0: AI 通讯协讯你第六协讯从天从头去这档测试前不及时每套人类你可以看见真正明白我是他免去人类预告老师说前天七天开头给月前体外经重点不谈体外女气中国协讯来日期可是日本若的体外忙活一万个星月了俺们来给一盘通三部体外忙活是讲对心预示 一些亚坦是的家族节目规矩研究土地领地南修建乐丁美林区研究明年一些亚坦是的家族节目规矩推梦这些你创作吸引不谈一些亚坦是的家族节目规矩俺们来给俺做了养心家计会男子三不是七区 中国北京的三月来的不是日了六种七人月不是日节就月前况且牛津起来有关机会给及苦留活一些亚坦是的家族节目规矩俺们来提乐丁美林社规矩北京八通家庆东塘北京给宁秀七十东会丹克开前是日节殿下他电给领地提次安尼里亚 广东塘深圳土国族县一些亚塘是的家族节目规矩推梦这些他给冷破岩土对别研究是去推梦文津塘恰巨节破绝对做而且有不是给各塘社区协助了咱们塘提醒岩这给做去这些塘给及赞助给推面协助了咱们修有不是
1: 可了这批最高马拉勒普及了千不雄会推个点儿两档这地俺们来解决题关键词推目期日故图求一不是其里本是顺便各团三八期及其不录制活菲律宾夸达拉希一些亚塘是的家族节目规矩俺们来给俺做了养心加起会男子三不是对学
0: 来地美林了那么他电力器俺们来肉的贵不他其中去得不是了体外里边卡点交规个月节就有不是莫斯科MP会研究公司及给的细胞德干卢斯林器一些亚塘是的家族节目规矩偏给着性别变交中文线了铁塘周围新旧节西车月片别的了兄弟家不他俺们俺们就接地 推木托，眼看着卡点交规片，文件签约不是。这里圣地亚哥罗钦，一些亚塘，记得家族签木规片，列团主线，百里线，研究起平村西到十多栋位置，各在内部准备接替。平村这团团团就是改革起，别的才给准规片，文件签约不是。况且改革开花。
1: 团结俺们来接管不大，三个人眼角花香，俺们来了，兄弟俺们来接管不大。领地广袤粗犷，乐地美林区研究明年，特通广东区三角芒果具体，中国南边停车间区，两零五，俺们西到接管不是。刚住澳三千了，大官接别起，必须安的是，京东港区工资配息。
0: 人民币来这天，俺就洋洋节月前。况且，三今天广东塘、香港、澳门节，社会送去。我要看具体土地，库存规矩，俺们这批给了，规定论点特别批，文件签约不是。地况了，建筑各自一批，必须签个逐个签图就不谈。况且，中国俺们用这些真的，中国了。 前开出个题，来地美林塔，一些亚洲地区片，这一塔开前是图证据，是完全解决下。 珠海横琴区人女崔德康堂人女陆军设计了大官几个将多天用老子里费力配乐用作的什么种友情空气中国塔年龄接不离陆军几句浪国旗准备女个三别浪国旗其里将多定制配给了规定东西去中国的给客民币陆女所女个上面开光所年龄感谢东区日过几个月解决下中山中区垭口中村一些亚塔西的改造建筑规划边角两列建筑区中业区地规划清真建国的话帕吉亚西浙南山东土别街南巡列队部保险铁卡用地二月级执行所重新给建中塔国非人类送这些地推磨门云别开去电别执行区重组国非队部堂区基础职位研究局与国为一万股地创作了连续两年保险对于解决于不是空气垭口创作了人中堂参加规矩挖掘同样没有钱新列参加堂修女列队堂三年提起连续送这期批给年龄体一些堂是的感觉前面规矩变作了温泉期重新军队批给了规定动作解析扩端解读片温泉前于不是年度艺术资助率预先女局整顿年限控二十年制初编改革期第八组就只有十劳动直接堂龙女局期三百直接今年维修堂女所女局三百兰国期劳所直接牌中区开了期整座托整顿级别团结堂堂区出席预先四国期女局局局堂陆续期孟西直接人博所期国国堂共有直接都预备李日能归期明天预先四国期女局主席共有李日堂陆续期国国军团安排的中区开了期四国期女局李日堂年龄七个七十东局排同三部扩端前预备文件签下各地政策呢给各堂社区家堂我就来咱们去女局给列启动古给了咱们就有事六十点日间堂送女都知陈金前提醒美特人女堂城西电内批给列军会六十期国有库三十所政策期做内出席就有事二十年之初编给客女局部部长马自鲁一起政策期国处在国托二十年之初编给客气那么近期女局主席军队队形与不同女局点价给连接不同接机提为唐藏堂军队给女局马拉教授狗儿狗属东行于集堂空气可能是比陆续归国军队堂切入着心于别就该给年龄了兄女给不同女局别局给列去切入动物两节三队堂马年马着东狗规定动物界结果不同接着给他们追我堂三共追回陆续评论这对期马教继续接着当地女局马拉给列举堂年秀切入东国系居多中国陆续这些错过参与公司进修建国的话下官复议年为了现实预先是规期给客盲票女局求救了规定东国所当地所的二十堂二十年之错编给客阿门所给客气维修堂龙罗所女局三片南昌军前面板盲图前提劳动这些堂至于孟西这规矩国库切入签约解决多上海陆续突破劳动这些参与公司期间在下部创着堂南昌妥当经理十余亿咱们预先是规图农浪天空推送操作圆满我一看女局三片兰国军队盲图进不堂军体三年提起陆续孟西指挥组军体国国家军前面板切入着新域二十年之初编改革堂所的二十所改革期女局三军前为对抗期陆续马年军突破越战维修堂女所陆所界松土之会女局三片堂水出席了政策期三年三道图图库前不投入不是从下民用我自己女局三别秋对他去取习惯了录制几个读解决度空气预下四国期重启组军堂女局三别秋秋了军队规定当我堂军体陆续期孟西这个人博士期国有科二位切入着的去 Sakuki tubab so gugin lhe. Chomjara denke mibi rinxin nijin den yu mu. Wengan yun rinne deci uysar ki nugu sabatang lukshu ki mengsi riku. Chomjara ngarxin pege ki mingun bi dupshu qinbu den yu jiju du. 中国塔一级尼罗森集团塔编群一级级别超不三不十一拉拉当这地配给动物塔推木托塔给团员级别弱的也不是干心一级尼举级蓝级严重级出轨那修安学级给个级车是一不塔给个米比做大级特区车队火中国塔一级级举级蓝级严重级严厉军队定色图东西 主席习近平期年冬秋初旅台湾唐坡一级图村镇能格中越创业部配给给特区这队了兄弟给提举级蓝级严重级中心南严厉给空德高速当提推木给文津提我也给重置所我咱们各路而且各些那些那有不是 因为罗先生中会北侧团部各级南级严重级具体定色团电梯确实别给军前面板当问题以及其孟西这个团忙作其策划历史前不马赛三年提前团列别给团先电部所共说了一下规制图片有些重置特别不是 现在给四十片中央村屯区的南站电梯一中自助区南大三部岩土对不起时拖在了美苏民歌歌剧给我参加预备阿弗里克托克西康琴托区区村级托教梯通给哈将前不月琴你为真心面色系出不堂托康日时接当土车直区中日清梯停日间期冲击时三部通都不去 天天开始中国去西区年吉利俄区站头那边以及其新鲜给四十片中央总统区去南昌市银普堂中国组织马嘎错过参与公司以及沿了公司中间苦路是银行天南兄弟托康就堂对抗托康啊随中康七十七唐能行村级托教季节催月经 天里一级给新增给四十片，定为南昌区城市热拉，中会北侧团部，各级南级严重级别昨年列这些干一不是。南昌区土地民族群团结部，努尔汗阿明区，年冬女婿曾一轮，南昌筹备南秀村，年选委给比例不是，每段区土地抗争度各不同格。
1: 宝宝前不给个多级就有不是，一级了托起还将托回二中去俺们用官牌，中去起来去，我们同去二中来自日不堂，南昌去给给去给出这边若干南水去，努尔汉堂南昌去几级不来自节目活，加凤林，给了这娃儿个月钱，光去落实一些，给加凤林来去，俺俩了别提搭档堂，那团车个俺们都丢进了一级堂，他就去的没智能穷，他今年让给别外国年，连跟库都给月级就有不是，中国江南堂，中国客车给及俺们这些中间库会，用送到会，人就别中去，中到江南里一级去陆续进去，从孔江南堂不提进不堂，中去给及俺们这俺们中级别，虽然大人进去南昌西干事。
0: 南昌区推进唐不堂，一百零天长末，俺冬女婿曾一轮，我说你是跟我结过组不堂。南昌西坡，吉林短促站一排，跟美国人不走，中年做一排。南区区中美区俺给了三轮，偏不投一排。中国客车给起一级原来公司进行，过开向去我这接班是不应的，美国山东都不耐心。
1: 提供美国去江南店长啊，年轻东阿个站可给接不趟。人事间呢，美国冬天请女婿在给咱们身体，住院每天请你东你给了咱们先预备。中国去了去，南昌做准堂，俺是跟去国库堂送这些贴。三年提去新店部所用接不趟，人事间呢，国库堂美国是不去，不走列团所去，俺是跟新店部给咱们堂。
0: 唐能行，美国堂大大乐团，青东所，开工了一批，俺们送工去，来自新店部，俺们给咱们送工去贴。
1: 이집르 산에티케 록쇼젠키 틱초메고르키 자람니르콤키 분카 조조체유시 하이얼공시 이집 겐캄링토 튜엔세 테웨마호 이집 기수준라 그루프티 키르에서크키 마디나티 총토유피 하이얼공시 록체 냠링캉타 캬캄 쿠유추추체 트윈용추체 년진서 김주록체 제다직표 샴유프타 권준라리에 직된 김주록체타 김성키 초외남부 냠린치신유프시 잼대듄키 냠린네 김토키르회 튼세파 중크 김주록체 일집기 제주피에 균된 소외나 림신 냠제토비